0: 분들 마이미스트 분들에게는 몸이 그 자체로 언어이자 오브제이자 악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올해의 주제는 특히 따뜻한 몸, 웜바디라는 주제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함께 따뜻한 몸의 기운을 한번 느껴볼까요?
1: 가보시죠.

0: 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이야,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구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와, 원로 작가님의 어떤 뚝심, 강한 어떤 예술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1: 맞아요. 저도 뭔가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제목이었는데 네. 이상원 작가님은 작품 주제도 그렇고요. 인생 스토리도 굉장히 조금 굴곡이 있으세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0: 왜 박수근 화백도 정식으로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그림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의 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1: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장들을 보면요 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서 본인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수묵화를 배웠다가 나중에 유학까지 배우게 되면서 아주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면서 작품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이제 정규 교육을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의 끼를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오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0: 주제들이 보면은 다 약간 소외되고 뭔가 남들이 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해요.
1: 아니 근데 또 하나 독특한 게 천의 먹과 유화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0: 맞아요.
1: 쉽지 않았을 텐데.
0: 이 작가님이 보통 그게 특징인데 아무래도 이걸 굉장히 조화롭게 쓰는 게 어렵잖아요. 네. 이게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또 자신만의 것으로 녹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건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네. 국립 러시안 뮤지엄 초대전도 하셨고.
0: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작가예요.
1: 그렇군요.

0: 예술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도 정말 멀리서 보면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주름살이며 머리카락 한올한올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이 손의 주름도 보세요. 예,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동해이인이라는 작품이네요.
1: 네, 맞아요. 아무래도 화가도 사람이잖아요. 네. 유년기의 기억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닷가나 뭐 동해인 그리고 해변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0: 그렇군요. 아니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잖아요.
1: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학도병으로 또 전쟁에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0: 여기에도 역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작품도 있고 이게 연작 시리즈인 거죠?
1: 맞아요.
0: 시간과
1: 그리고
0: 공간은?
1: 국내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품들이 꽤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0: 그렇군요. 예.

해변. 근데 해변이라고 해도 좀 어떤 아름다운 바다의 그런 풍경이 아니라 삶의 흔적, 노동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도 동해인이라는 작품인데 그냥 한눈에 봐도 어부가 그물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좀 어떤 아름다운 바다의 그런 풍경이 아니라 삶의 흔적, 노동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도 동해인이라는 작품인데 그냥 한눈에 봐도 어부가 그물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0: 디테일해요. 직접 보니까 극사실적인데 이제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이 작가님이 약간 천재과에 속하지 않나. 노력하는 천재. 아. 왜 그러냐면 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요 이 그림에 재능이 있었는데 네. 할아버지가 돋보기 쓰고 무언가를 보는 장면이 신기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 이렇게 잘 그리다니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구나 네네.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천재는 천재네요. 예. 아니 상업화가로도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

0: 큰 장비차가 지나간 길이겠죠.
1: 이 작품이 1978년에 동아미술상 수상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네. 러시아 국립미술관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가 올라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작가 노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은 남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자신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창길에 파인 바퀴 흔적을 보면서 역사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건강한 시민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창을 지나간 바퀴의 흔적. 그렇지만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우리 중 누군가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네요.
1: 저는 방금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말도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0: 네. 이쪽 공간에는 흙 연작이네요.
1: 와 근데 정말로 재료에 흙이 써 있어요.
0: 아 한지의 흙. 아 저는 약간 흙을 소재로 그렸다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흙을 사용을 하셨군요.
1: 와, 그러니까요. 뭐 밧줄 뭐처럼 다양한 주제들. 저는 입대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0: 군필자.
1: 군필자로서.
0: 네네.

0: 화가가 또 반고흐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반고흐도 서민 화가였거든요.
1: 감자도 그리고 그리고 진짜 낡은 신발까지. 예.
0: 군화 같은 것도 그리고.
1: 맞아요. 여기에도 역시 순무.
0: 네.
1: 순무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아주 굳센 어떤 삶의 여정을 또 이렇게 순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0: 그리고 보니까 여백을 많이 남겨놓으셔가지고 보는 사람이 좀 더 주제에 집중할 수 있네요.
1: 네.
0: 와.
1: 아, 투. 어, 진짜 막 달려들 것 같아요.
0: 진짜. 예.
1: 오, 깜짝이야. 3D로 막 달려내.
0: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1: 예. 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달려들어요?
0: 그래.
1: 와. 착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건 낙관에 찍혀 있고, 어떤 작품은 사인드예요.
2: 아, 이 그림 좋아요.
0: 네.
2: 아.
1: 물고기인데, 물고기? 물고기.
2: 고래로 그리지 않고 조금 추상을.
1: 사인드예요.
2: 아, 이 그림 좋아요.
0: 네.
2: 아.
1: 물고기인데, 물고기? 물고기.
2: 고래로 그리지 않고 조금 추상을 띄어가지고서 더 좀 싸랍게 그린 게 좋아요. 이게 이쁘지, 이렇게 싸랍지 않거든. 이걸 그리느라고 이 고생을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이게 쭉쭉 장난삼아 이게 콩고거든. 이 붓자국이 그게 이 그림의 힘이야.
1: 한지에
2: 나 한지
1: 쉽지 않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2: 장지인데, 이거 장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2000년이 가도 지금 살아있는 그림이 있어. 아, 잘생겼죠?
1: 네.
0: 멋있어요.
2: 사람 얼굴보다 더 잘생겼다. 네. 아, 이 털이 멋있잖아.
0: 네.
2: 이 털 갖다가 일부러 그린 것 같지 않고 튀는 대로 이 관객들이 말이죠. 나보다 더 탄동을 해요. 근데 거기 그 보람이 있대요. 그 어떤 여자분들은요, 아침에 아직 저렇게도 안 가요. 이 그림으로 나오고. 그만 가셔야죠. 이러면 아무 못 가겠대, 집을. 이게 어떤 아줌마.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

차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독일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0: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뜨러라 다 뜨러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좋는가 제 좋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활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활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활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느니나.
1: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2: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히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0: 이로다.
1: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벌써 오늘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춘향가부터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까지 판소리 다섯 마당 속에 웃음과 눈물, 또 감동과 해악이 담긴 대목들을 준비했습니다.

0: 석왕사 석풀보살 리릉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1: 어?
0: 칠

주야 사랑의 정한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문 열어놓고 그렇지. 통곡 재배 아직 아눅한

0: 박사랑 친구의 무대가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 사실 이 적벽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힘 있는 발성과 호흡 또 웅장한 분위기까지 잘 살려야 돼서
1: 그렇죠.
0: 쉽지 않은 작품으로 꼽히거든요. 예, 근데 예. 박사랑 친구가 정말 자신만의 색깔로 당당하게 잘 풀어냈어요.
1: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네. 무대였고 무대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박사랑 사랑이라는 이름도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되는 인상적인 이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름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는 친구들과

0: 아예 못해.
1: 아니요.
0: 아직은 아니에요?
1: 네.
0: 아, 너무 잘생겨서 범접하기 힘든가? 야, 눈이 초롱초롱하네.
2: 그러니까요.
0: 혹시 키즈 모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제의 같은 들어온 적 있습니까?
2: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도 하고 있고.
2: 아, 그래요?
1: 네, 화보도 찍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근데 네. 요즘에는 판소리가 너무 좋아서 판소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0: 아, 야, 키즈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포즈 막 잡고 그래요?
1: 사실 네. 처음에 오디션을 봐서 저도 네.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0: 네. 네.
2: 얼굴이 다 하겠죠. 네. 포즈라기보다 얼굴이 천재인데.
0: 애들을 너무 띄워줘도 안 돼요. 버릇 안 좋아져. 아니 정말 네. 얼굴 천재. 네. 약간 사슴 느낌이 나는 우리 박사랑 네. 친구인데 정말 부럽고 오늘 이 적벽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1: 제가 부른 대목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자식과 아버지가 쉽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희 부모님, 네.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0: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할까요? 그럼 저기 1번 카메라에 보고 한번.
1: 엄마, 아빠, 박사랑합니다.
0: 예,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아유, 얼굴 천재인데 뭐 이렇게 작품을 느끼는 감수성까지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또 의외인 게 우리 사랑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섭외를 받고 출연을 좀 망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예요?
1: 네.
2: 네, 왜요?
1: 제가 요즘 네. 변성기가 시작돼서 최상의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0: 아, 근데 그렇게 변성기가 막 느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2: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정말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소리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친구만의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박사랑이지 시청자 여러분 주니어 소리꾼 박사랑을 기억해 주소이다.
0: 헤이 박사랑합니다. 고마워요.
2: 아유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지.
0: 예.
2: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소리꾼 박사랑 친구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후끈 달아오른 판소리 열전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안녕.

0: 저는 천방지축 서연.
1: 저는 미소천사 하율.
2: 저는 상큼발랄 혜태원이에요. 저희는 밤 늦게까지 연습할 정도로 팔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간식을 준비해주셔서 아무리 늦게까지 연습해도 지치지 않아요.
0: 오늘 준비한 무대 궁금하시죠?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어서 간을 내놓거라. 모르시나 본데 저는 육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이라고요. 용궁의 약보다 육지의 약 효능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간보다는 육지의 약이 더 필요할 듯하니 육지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2: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수군가입니다.
0: 저희가 보여드릴 수군가 공연 후회 없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2: 기대해주세요.
3: 승상곡!

내어봐라! 치매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원에 부르거라! 예! 예.

0: 하나님의 평안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을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관에 사는 토끼 말한 거요?
0: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고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털은 복실복실하고 꼬리는 묘똑 그리고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어디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2: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 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 그리어여라! 예히! 화!

0: 아, 정말 순식간에 빠져드는 무대였습니다.
1: 네.
0: 요 수군가가 용왕과 토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치 있는 말맛과 익살 또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1: 맞습니다. 연기하고 소리가 함께 살아나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사랑과 절개를 담은 춘향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 사또는 동원의 좌정후 혀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0: 네, 이솔민 친구의 가야금 병창 무대였습니다. 네. 이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이야기와 또 감정이 담겨 있는 이야기죠. 솔민 친구는 이번에 판소리 열전 네, 이솔민 친구의 가야금 병창 무대였습니다. 네. 이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이야기와 또 감정이 담겨 있는 이야기죠. 솔민 친구는 이번에 판소리 열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춘향가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춘향이가 이몽룡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강물 멋있었고 네. 저였어도 춘향이처럼 끝까지 이몽룡과 약속을 지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춘향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2: 아, 그래요. 의리파네, 의리파. 예, 그럼 다은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춘향이었다면은 이렇게 의리를.
0: 아, 제가 춘향이었다면.
2: 예, 예.
0: 저도 뭐 의리를 지키죠. 아시잖아요.
2: 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 의리파잖아요.
2: 그러나 본인은 의리파다. 의리파들만 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려면 평소에 좀 맹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하는 연습 장소 같은 거 있나요?
1: 저는 저희 엄마의 차에서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2: 엄마 차.
1: 왜냐면은 엄마의 차에서 연습을 하면 깊은 울림도 있고 너무 편안해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3: 좋은 보 양대선이
1: 사실 엄마는 가끔 제가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럽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예. 저는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완곡을 하는 편이에요.
2: 차에서 차가 네. 이렇게 울림이 좋은가 봐요?
1: 네.
2: 아, 좀 큰 차인가요? 예, 그럼.
0: 그야말로 뭐 이동식 개인 연습실이네요.
2: 그럼요, 그럼요.
0: 이 제가 이제 또 저도 아이를 이렇게 항상 차로 태워봐서 알지만 어머님도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무대 뒤에는 또 어머님의 인내심도 그럼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가야금 병창이 뭐 길기도 길고 연주하면서 또 노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만큼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혹시 공연을 앞두고 꼭 챙겨 먹는 비밀 메뉴 같은 거 있을까요?
1: 저는 보통 공연 전날에 치킨이나 소고기를 먹는데요. 왜냐하면 치킨이나 소고기를 먹으면 네. 소리가 더 잘 나오고 울림이 더 생기기 때문이에요.
2: 그 어떤 원리에 의한 건가요?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2: 근데 그게 잘 나와요?
1: 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치킨이랑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0: 아~
2: 소고기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1: 그냥 소고기면 다 좋아가지고
2: 다 좋아라고? 아유 진짜 어쩐지 소리가 엄청 우렁차더라고요.
0: 그러게요.
2: 네, 어제 먹었구나. 그러면은 솔민 친구는 지금 이제 6학년 됐잖아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1: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네. 입시가 가장 고민이 되는데요.
2: 입시?
1: 밥 먹을 때나 학교에서 자기 전에도 항상 고민이 돼요.
2: 아이고 그래요.
1: 전통 예중에 가서 꼭 네. 가야금창을 제대로 외우고 싶어서 고민인데 그래서 요즘엔 연습할 때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게 돼요.
2: 대단하네.
0: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얼핏 듣기로 예중 입시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2: 예.
0: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2: 맞습니다.
0: 또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2: 네. 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판소리 열전 다음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왜요? 어린 마음에 이게 아닌데 생각했지만 판소리를 하다 보니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판소리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겼어요. 판소리 최고입니다. 제가 특별히 저의 숨겨온 댄스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판소리 꿈나무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판소리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0: 아니나 아니다.
1: 제할
0: 이 몹쓸 열어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다가 형님을 찾아 급급에 오러 왔소. 그제 어제 아침을 그저 잊고 어제

사이여그그주 형님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네 말을 듣고 본 게 참말로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김에 보리 나 좀 다 갖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룡 곡식으로 들려 먹기에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요 형님. 흥, 그놈 늘려 먹는 속도 좋으구나. 그럼 그래라. 여봐라 마당새야. 저 동평 곡간으로 돌아가면은 쌀 쟁겨놓은 쌀곡간이 있겄다. 쌀 음료 좀 드릴까요? 너 이놈 가만히 있어. 그 뒤로 돌아가면은 보리 쟁겨놓은 보리곡간이 있겄다. 보리 음료 좀 드릴까요? 건방진 놈 가만히 있으래도. 그 뒤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서 도끼자루 헐려고 쳐온 박달 방망이가 있느니라. 그거 이리 가져오니라. 오늘 한 놈 시클놈이 있다. 놀보란 놈이 대문을 딱딱 걸어 잠궈 놓고 흥보리 때리는 게. 놀보놈 거동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두 우리 쌓였으니 이 돈 주자고 도적을야. 전관이나 주자 헌들 용봉장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관을 지어 괴소가 안에 들어갔으니 네 돈 주자고 괴돈을야. 몽둥이를 들어 매더니 다른 매 예구랭이 치듯 좁은 물에다 벼랑 치듯 딱 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날도 뒤도 못 오고 그저

0: 가지고 웃음과 안쓰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저는 언제나 항상 흥보 편입니다.
0: 아, 그렇죠. 고된 현실 속에서도 또 재치 있으면 잊지 않잖아요.
1: 해학 어떤 골개미, 예, 여기 놀부.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심청가 속 감동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 뒤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는 법이지. 사뭇 아람이 차노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기가 막혀서 따 절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망바닥에다 내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체담으로 일어나 노 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일어든가 이지경이 웬일이오 내 신세 체담으로 일어나 노 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일어든가 이지경이 웬일이오

사각시시체 소방상태들 위해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불 좌우로 갈라세우고 커리제를 지내는 뒤 요량은

어이가리넘차노 하하노.

넘차 우한 놈 현재

0: 비행기가 그냥 아주 애절하면서도 당당하게 날겠어요. 보니까.
1: 그러니까.
0: 한순간에 동요가 구수해지네요.
1: 따따따 비행기 청하.
0: 날려라. 예. 아 근데 또 있어요? 또 끼가 많으니까.
1: 또 보여주세요. 네.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2: 제가 도라에몽을 좋아하는데 도라에몽을 조금 따라해볼 수 있어요.
1: 도라에몽 따라하기가 돼요?
2: 네.
1: 한번 보여주세요.
2: 해나무 네. 헬리콥터!
0: 해나무 헬리콥터!
1: 할머니 같네. 그래. 아 진짜 우리 하늘 친구 판소리면 판소리 또 개인기면 개인기 정말 매력이 끝이 없는데 우리 하늘 친구 앞으로도 판소리 무대에서 더 많이 함께 보고 또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와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준 판소리 열전 함께 하셨습니다. 판소리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네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소리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전해진 우리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은 씨, 우리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오하늘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때요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예 하려리다.

말로 상처고 어미른 딸 자식과 근근도 생친해 갈제 효성 있는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에 몸이 팔려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남방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버지라니 누구야? 남방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호지 호지 호지 호지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끔적끔적 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호지

0: 살짝만 다시 벌려볼까? 좀 더 안으로 오고.
1: 춤출 때는 이제 지금이 괜찮긴 한데 후기는 어떠세요?
2: 괜찮아.
1: 미역국을 먹을 자격이.
0: 시선과 마음이 다 이쪽에 있어야 돼. 요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 혜원이도 조금 말을 할 때는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충분하게 했죠. 이만하면 되었다.
2: 어떻게 하나 견제하러 왔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더 잘합니다.
1: 이자 이자.
3: 저희 한번 쭉 해볼게요.
4: 죽여줘도 저기에서 이 트랙만 올릴 수 있거든요.
5: 이거 한번 다시 소개해볼래요?
2: 더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막 넘어간 게 더 많아요.
1: 이거를 잘못 박으셨다. 뒤로 돌아가. 여기야.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6: 저희 언니세입니다.
7: 새끼.
1: 이 퍼포먼스 외에 다른 것도 신경 쓰지 않게끔 제가 최대한 뒷바라지를 하고 싶습니다.
8: 가을이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
1: 네, 맞아요. 우리 가을이 데뷔시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요중광대 프로젝트 소리의 탄생 어쩌면 판토피아의 진행을 맡은 저는 소리꾼 방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중광대 프로젝트 소리의 탄생은요,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 세 명의 프로듀서가 차세대 소리꾼을 각각 발굴해 옴니버스 형식의 공연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서 오색이 찬란한 가을을 지나고 코끝이 시큰한 이 겨울까지 120일 동안 정말 그 열정을 담아서 이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세 명의 프로듀서와 소리꾼들이 만드는 무대 빨리 만나봐야 되겠죠? 여러분을 판소리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첫 번째 소리꾼은 바로 김가을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네요. 제목은 그 계절입니다. 제가 이름이 가을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가을이는 가을에 태어났냐? 아니면 아직 여름인데 가을이 벌써 왔구나? 아니면 오빠는 봄이냐? 혹시 주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인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세 분 계시네요. 이제 저 생겼으니까 제가 지인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인. 네. 이제 정말 모든 계절이 지나고 완연한 겨울이 왔네요. 모든 계절 그리고 가을도 언제나 여러분 곁으로 또 찾아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가을 햇살 같은 따뜻함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씨요. 자, 이쪽 분들은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씨요.

0: 그 아, 진짜 눈물이 막 글썽글썽이신 거 같아.
1: 아, 엄마 얘기할 때나 눈물 진짜
2: 엄마 제일 시작부터
1: 뭔가 그래서 제가 엄마 딱 알아봤잖아. 맞아. 어머니 오셔가지고
2: 끝났네. 고생하셨어요.
1: 고생했어.
3: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했다면 요즘은 MBTI라는 성격 유형 테스트가 유행인 거 아시죠?

0: 아시죠? 그 중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T는 사고형과 F는 필링, 감정형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을 판소리로 재밌게 풀어낸 팀입니다. 신유진 정보건 소리꾼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웃음) 고생했었던 상황들 그리고 연습했었던 상황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고 좀 뿌듯했어요.
2: 아 옳지 뭐!
3: 아 좋다!
4: 저희 작품은 진짜 재밌게 놀아야 되거든요.
5: 오늘의 무대를 푸셔보자.
2: 그때요!
3: 소리꾼 유진과 보건이 만나
2: MBTI를 소재로 MG들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3: 그 이야기가 꼭 이렇던가 보더라.
2: 이는 외향형, 아이는 내향형, S는 감각형, N는 직관형,
3: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K는 판단형, P는 인식형.
2: 아, 하시고 자시고 좋다.
3: 이를 조합하여 사람의 성향을 열여섯 가지

0: 했는데. 했는데.
1: 이거 안 하면
2: 그 손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1: 들여다보자. 혹시 MBTI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기 MBTI 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2: 손 들어보실까요?
1: 아. 혹시 모른다?
2: 모르신다.
1: 어? 모르신다.
3: 대표님 표정 잘하고 계셔야 돼요.
1: 어? 모르신다. 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2: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네. 이 오늘 같은 공연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MBTI를 몰라도 저희의 공연을 아주 재밌고 즐겁고 자연스럽게 감상을 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아. 여기 아... 이의 향기가 나는 한 여인분이 계신데 MBTI가 어떻게 되시죠? MBTI? 아...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4: 안녕하세요.
2: 어? 유진! 뭐해?
4: 나 그냥 집에 있지.
2: 나 지금 달이 너무 예뻐서 니네 집 앞으로 왔어. 나와!
1: 지금?
2: 응.
1: 아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2: 지금 달이 너무 예뻐서 왔다니까?
1: 달?
2: 어.
1: 난 또 무슨 큰일이라고.
2: 아니 지금 밤 공기도 너무 좋고 달도 너무 선명하고 그래가지고.
1: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그리고 달이랑 나랑 뭔 상관?
2: 너 T야?
1: T? 아 MBTI 말하는 거야?
2: 어.
1: 나 그런 거 안 믿어.
2: 어? MBTI
1: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2: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 사실은 비슷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네 MBTI를 한번 맞춰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1: 그래.
2: 응. 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언제 더 충전이 돼?
1: 혼자 있을 때지. 다들 그럴걸?
2: 아니, 난 친구들 만날 때 더 에너지를 얻어. 그럼 공사 현장 같은 데 지날 땐 무슨 생각해?
1: 아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지나.

0: 같이 마냥을 위해 보험에 하나 상해보험 암보험 이빨도 아픈 것 같은데 치아보험 이런 생각까지 해. 그러면 친구가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고 하면
1: 무슨 빵?
0: 아 틀렸어.
1: 우울한데 빵을 샀어?
0: 아, 왜 우울하냐고 물어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1: 뭐?

0: 커다란 세계란 질문들이 의미가 있어?
1: 의미 있지.
0: 이런 걸 물어본다고 사람을 알 수 있냐고?
1: 알 수 있어.
0: 그게 말이 돼.
1: 그게 말이 돼.
0: 그게 말이 돼.
1: 그게

0: 아유 정말 진단 딱 나왔네. 네 MBTI는 ISTJ야.
1: 그게 뭔데?
0: 검색해봐.
1: ISTJ 검색.

0: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신기하긴 하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로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1: 거봐, 딱 너라니까?
0: 요즘 다들 MBTI

0: 거봐. 내가 왜 이렇게 MBTI에 과몰입하는지 알겠지?
1: 그러게, 신기하긴 하다. 그럼 네 MBTI는 뭔데?
0: 나는 ENFP.
1: ENFP 검색.
0: 검색.
1: 오, E는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해.
0: 그렇지.
1: N은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아하. F는 감성적이야. 아하. P는 세상 즉흥적이라서 오늘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거지.
0: 아니, 자, 내가 분명히 달이 예뻐서 왔다고 했잖아.
1: 딱 너야. 어? 그냥 너야. 완전 너야.
0: 참.
1: 여기 MBTI 궁합도 있다. 오. ENFP와 ISTJ의 궁합은 파구.
0: 유진아,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1: 그래도 네가 내 MBTI 맞췄잖아.
0: 아니. MBTI는 과학이 아니야.
1: 우리가 진짜 파국이면.
0: 아니, 그러면 MBTI 말고 우리를 믿어보는 건 어떨까? 어?
2: 난 네가 ISTJ여도

소원을 해서 날 서운하게 한대도 여행 계획을 엑셀에 적어 공유한다고 해도

0: 성공적이었어요.
1: 아주 성공적.
2: 아, 왜 제가 떨리냐고요?
3: 저희보다 손님도 떨고 계실 것 같아요.
1: 아니, 안정이 되어야 하겠어. 안정이 되어야
4: 하겠어. 잘하고 오겠습니다. 무대를 휘집어 놓고 오겠습니다.
5: 정혜양
6: 화이팅!
7: 네, 이번에 만날 소리꾼들 역시 찰떡호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서울과 남원을 오가며 연습에 매진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의 소리는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와서 저도 군침이 나옵니다. 연습만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소리로 끓이고 소리로 지지고 소리로 볶고 소리로 완성되는 밥상 같이 맛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꾼 양혜원, 이혜진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보통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걸로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은 유독 뭐가 이렇게 좀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욕심이 있었나?
9: 큰 칼로 갈라진 호박콤에 박아놓고 하나 둘 셋 으라차차 힘을 줘서 대가리를 착 갈라요.
10: 애호박 아니고 늙은 호박이요? 아,

0: 오랫동안 치성을 들여 가진 아기를 유산하고는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산티아고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었던 것이었다.
1: 마침 그날의 메뉴는 미역국. 김마리 여사의 가장 자신 있는 메뉴.
2: 그때 유리만 봤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음식만 만드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0: 우리의 소리에 현대적 감각을 함께한 가을 씨. 세계로 뻗어나가도 모자람이 없어요. 와. 춤추면서 하는 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1: 우수한 예술인이 우수한 기획자를 만나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두 분 소리 계속 듣고 싶음. 아.
2: 그리고 이제 또 프로듀서님이 노력해서 이제 저희 앨범 작업을 또.
3: 아 그렇게 해야 되나요?
4: 냠냠냠냠냠냠냠냠 우리 딸 생일에 부인에게 미역국 끓여줘야겠다. 와,
5: 되게 따뜻하네요,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이유는 오늘 총 100분의 관객분이 오셨어요. 공연을 다 보고 가시는 길에 평가를 다 해주셨거든요.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부탁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구매 의향에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이 94%에 달하는 분들이 공연을 다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프로듀서님들 어떠세요?
6: 아 저희가 몇 달 동안 진짜 달려왔잖아요.
2: 네. 맞아요.
6: 근데 전 보람되네요. 네. 감동입니다.
7: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3명 프로듀서 그리고 소리꾼 팀들이 다 색깔이 달라서 자칫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체가 하나로 잘 버무려졌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8: 아, 그게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합의했었던 거잖아요. 맞아. 서로 다름을 막 이렇게 조절하면서 했던 걸로 성공한 거잖아요.
9: 네, 언제나 하면 안 하겠다. 우리 같이 패키지를 하면 하겠다.

0: 제가 정말 이런 판소리 작품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젊은 연출가 그리고 능력 있는 소리꾼들이 함께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본 쇼케이스들이 너무 좋아서 그 작품을 혹시 소리축제 소리 프론티어에서 또 완성을 해볼 수 있을까? 쇼케이스에서 이 정도의 그 감동이나 즐거움을 보여주는 경우는 좀 더 드물어요.
1: 1시간짜리 공연으로 좀 디벨롭 해가지고 저희 하반기에 무용산 런화들이 무대에서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대중들을 만나는 무대에 서면 더 좋은 감동을 선사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연 가락 풍류 중 양청 도들이입니다. 성금연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 가락을 성금연이 다시 정리한 가락입니다. 성금연 가락 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 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조

두 번째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흥부가 중 제비 노정기입니다. 흥부에게 은혜를 입고 강남으로 돌아갔던 제비가 이듬해 봄 강남을 거쳐 조선 흥부의 초가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곡으로 보은표 박씨를 불고 여러 경치를 두루 살피며 돌아오는 장면의 유쾌한 흐름을 가야금 병창 특유의 리듬감과 소리로 불어낸 대목입니다. 그럼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제비가 흥보씨의 은혜를 불량으로 보인표 박씨를 빼물고 빨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들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가면이 살펴보니 서쪽 제척이 우동해 청망어다 청룡봉에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

전이거이 노라 외양봉을 넘 황릉묘 들어가 25연 탄야월을 표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 화답포구 황항루를 올라가

세 번째 무대는 한예준 선배님의 기밀그류 아쟁산조입니다. 기밀그류 아쟁산조는 장월 중선류 가야금 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하되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 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네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소리 국악관현악단 친구들의 출강입니다.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1960년대에 작곡한 곡으로 함경남도 흥남재련소의 모습을 표현한 곡입니다. 저음과 고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리듬을 통해 노동자들의 활기와 이면에 있는 고단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의 대찬소리 국악관현악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은 친구들의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 자라 목 내력 대목입니다. 수군가 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며 자라의 목 내력을 듣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소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보니 척척 산 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대화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새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동굴, 저리 보아도 동굴, 어떤 걸 납작이냐?
2: 하고 고함을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3: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구리만 돼요.
4: 자, 우리 통속명합시다.

0: 것이 호랭이가 으뜩히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강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었다.
0: 여러분, 붉은 말의 것이 호랭이가 으뜩히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강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었다.
0: 여러분, 붉은 말의 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가인 전목단입니다. 조선 순조 때 창작된 향악 정제로 활짝 핀 모란꽃이 꽂은 목단 화준을 무대 가운데 놓고 양편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꽃을 어리다가 한 가지씩 뽑아들고 주위를 돌아가면서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령 탈춤극 꽃보다 미알 영감 할미 거 누가 날 찾나 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34호 강령 탈춤의 제7과장인 미알 영감 할미를 재연주 및 각색하였습니다. 할미와 영감이 독특하고 재미난 엉덩이 춤과 함께 풍자와 맛깔스러운 대사가 더불어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키는 거 누가 날 찾나는 관객의 흥을 돋우며 신명나게 파랑 호랑이와 한판 놀아보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아이씨구!

Thank you.

0: 나도 이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오. 아이고 아이고. 뛰었더니 당 떨어지는구먼. 당 떨어질 땐 크라운 왕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영감이 뭘 먹는 것이오? 나도 좀 재없어.
0: 아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1: 아이보시오.
0: 으읍다.
1: 에휴, 욕심쟁이 영감 같은 이라고.
0: 할미 할미, 거기서 청승 떨지 말고 이리로 와봅소.
1: 흥, 알겠소.
2: 그러자
0: 저러라.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0: 돌아다니는 할머니일세.
1: 할미, 할미, 괜찮소?
0: 괜찮소, 괜찮아. 영감 더서 소개해봅소.
1: 알겠소. 여러분! 나는 귀염둥이 호호 할아버지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
0: 그게 참말이오?
1: 참말이지요. 악상반 부탁.

짓고 태양.

0: 그 춤은 무슨 춤이요?
1: 이 춤은 바로 2026년 병우년 새해를 알리는 붉은 말춤이요. 해미, 이 춤을 추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 허니, 해미 더서 춰 보시오.

0: 건강이 최고요. 항상 즐겁게 사시오.
1: 그렇지 그렇지.
2: 이보시게 영감님.
1: 아이고 학생만들 무슨 일 있어?
3: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2: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4: 신통방통한 물건?
2: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3: 악사양반 부탁하오.

0: 영감님, 이것이다가 아닙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을 전해줄 강령이도 데리고 왔소.
1: 그게 참말이오?
0: 참말이지요. 강령아, 나와
1: 봅니다.

0: 전통예술단 정기공연 비트업 광명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행진하며 연주하는 마칭밴드의 리듬과 움직임에 농악을 결합한 K마칭 농악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농악의 문을 여는 문굿과 기원을 담은 비나리, 그리고 흥을 깨우는 소고춤 등 농악의 짜임새와 흥은 그대로 가져가되 마칭밴드의 움직임을 더한 살아 움직이는 농악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전통의 울림으로 현대의 일상에 힘찬 맥박을 불어넣는 농악 한마당 함께 즐겨보시죠.
1: 현대의 마칭 리듬을 만나 새로운 울림으로 재탄생한 농악. 전통 관악기 밴드의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풍성하고 화려한 전통 연희로 모두의 심장을 울리다.

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 광명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광명시립전통예술단의 비트업 광명인데요.
1: 2025년 7월부로 광명시립전통예술단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 새롭게 출발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경기 웃다리 농악의 광명 농악을 토대로 전통 예술을 하고 있었던 단체인데요. 전통 예술을 깊게 계승 발전만 시킬 게 아니라 창조적이게 새롭게 전통 예술이 현대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비트업 광명은 450년의 역사를 가진 광명 농악에 행진하여 연주하는 마칭 밴드 음악을 결합해 K마칭 농악을 선보였습니다.
1: 농경사회에서 했던 행해졌던 그 농악이라는 그 장르를 무대화시킨 것 더불어 그 무형유산에 갖춰진 전통예술이 현대적이고 조금 더 재해석되면서 보는 예술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예술로 발전시켜보자 해서 K마칭 농악이라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0: 모두는 농악의 꽃, 속어춤의 풍성한 춤사위가 무대에 활기를 더하고 엿장수들이 손님을 모으며 불렀던 익살스러운 말놀이 엿타령이 웃음을 피워냅니다.
1: 일랑서산에 해 떨어지고 연애 옆판에 엿 떨어진다 가져갈
0: 피워냅니다.
1: 일랑서산에 해 떨어지고 연애 옆판에 엿 떨어진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
2: 가져갈 테면 가져가
1: 가져갈 테면 가져가
2: 자
1: 가져갈 테면 가져가
0: 향피리, 대피리, 저피리, 태평소 등 전통 관악기가 중심인 국악 브라스 밴드 저클의

0: 외국인이라면 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너무나 신나고 정말 이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1: 제가 광명에서 5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솔직히 처음 봤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2: 광명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도전 전승하는 광명 시립 전통예술단. 앞으로 어떤 무대가 이어질까요?
3: 조금 더 재미난 유흥거리를 줄 수 있게 풍류적인 스토리로 좀 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정기 공연과 이런 그 틀에서는 광명하면 빛이잖아요. 빛이 날 수 있게 그 시민들께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따뜻한 공연들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수백 년간 이 땅을 울려온 광명농악의 10년

0: 한국 무용의 심장이 뛴다. 서울시 무용단 스피드. 빠름과 느림, 그 경계를 허무는 몸짓. 숨막히는 속도의 미학. 한국 춤의 장단과 우리 시대의 속도가 만나는 무대. 지난해 전성 매진 신화를 쓴 서울시 무용단의 화제작 스피드.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M시어터로 객석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해 더 크고 더 깊은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1: 스피드는 서울시 무용단의 어떤 정체성 또 그 기획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된 컨템포러리 형식의 춤이거든요. 저희가 그 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성을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메소드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스피드가 탄생되었습니다.
0: 지난 1월 서울시 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일무는 무용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한국 국공립이
1: 탄생되었습니다.
0: 지난 1월 서울시 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일무는 무용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한국 국공립예술단체로는 최초로 배시 어워드를 수상한 서울시 무용단. 수상 이후 처음 선보인 작품이 스피드입니다.
1: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좀 배시 어워드에서 또 큰 상을 일무를 통해서 받고 나니까 그런 큰 상을 거머쥔 서울시 무용단의 단원들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그 서울시 무용단의 단원들이 다시 뿜어져 낼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호감과 관심과 네, 궁금증으로 많이 또 이번 스피드2 버전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스피드는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주 느린 박자에서 시작해 극한의 가속에 도달했다가 다시 느림의 미학으로 회귀하는 속도의 변주를 단원들의 역동적인 몸짓으로 그려냅니다. 전통적으로 장단과 함께 호흡해온 우리 춤. 그 중에서도 장구는 한국 춤의 기본이 되는 박자와 속도를 주도하는 핵심 악기인데요.
1: 장구 장단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한국 무용의 다양한 레퍼토리가 발생한 것처럼 장구가 바로 그런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는 속도를 주관하는 어떤 악기의 매체가 돼서 그 장구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도에 따라 뭐 액티브하게 팍 튈 수도 있고 느린 연주를 할 때는 우리가 느린 파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것으로 매칭을 해서 스피드 작품을 고민했습니다.
0: 이번 무대는 공간 전체가 거대한 장구 형상으로 변모했는데요. 무용수들은 장구 세트의 울림 속에서 악기와 하나 되어 호흡하고 움직입니다. 장구의 궁편과 채편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타악과 전자음악 연주자,

0: 것이 인생의 낙오는 아니잖아요. 빠름과 느림은 내 안에 있다. 내가 1초를 빠르게 생각하면 빠른 거고 내가 1초를 너무 느리게 생각하면 느린 것처럼 각자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을지언정 내가 느끼는 속도로 내 삶을 주관하며 사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하고 떠날 수 있다면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1: 빠르게 흘러가는 속도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는 나의 모습. 한국 춤의 미학이 동시대와 만난 서울시 무용단 스피드. 앞으로도 한국 춤의 역동성과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2: 무대를 가득 채운 장부의 울림 어떻게 보셨나요? 보는 저도 숨이 가빠울 지경인데요. 한국춤 고유의 선을 살리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를 표현한 스피드. 지난해 서울시 무용단의 윤혜정 단장이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 출연해 우리 춤은 느리고 정적이라는 편견을 깨고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리고 빠름의 절정 이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관객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집니다.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한국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스피드. 앞으로도 우리 무용과 국악이 나아갈 새로운 지평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0: 저한테 작업 의뢰를 한번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추다희 씨의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감독님도 작업을 안 해봐서 어떨지 네. 모르니 한번 데모로 작업을 해보자 라고 먼저 네. 제안을 하셔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뭔가 일사천리로 연출부회까지 진행이 돼서 그 곡을 제가 부르게 됐어요.
1: 이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
0: 아, 뭐랄까. 저도 제가 부르는, 제가 만드는 곡 외에는 네. 그 다른 분이 써주신 곡을 더군다나 약간

0: 굿이 다 달라요. 황해도굿, 평안도굿, 서울굿, 뭐 진도시킨굿, 동해안별신굿, 제주도 칠머리랑 영등굿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 그것까지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네. 여러 지역의 굿들, 황해도, 평안도, 서울, 그리고 제주도 굿까지 해서 좀 여러 가지에서 좀 발췌를 해와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슬할 때 부르는 노래인 모가를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그 무대에서 펼치는 걸 약간 치유의 굿판, 하나의 어떤 그러면서도 축제 이런 느낌으로 펼치잖아요.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수상을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0: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1: 그러니까 진짜
0: 어쨌든
1: 대단하네요.
0: 1집을 내고 나서도 R&B&, 소울 음반상과 노래 부문에 노미네이시 됐고 노래로 노미네이시 돼서 수상까지 했어요.
1: 그러면 첫 번째 앨범을 냈을 때에도 최우수 R&B&, 소울을 수상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건 두 번째인 거네요? 근데 올해 음반상까지 추가가 됐고 그럼 3집을 내면 이제 뭐까지 만들 수 있는 건지
0: 더 받고
1: 궁금해집니다.
0: 싶지만
1: 아니 어떤 뮤지션들은 보면 참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상복이 없는 반면 추다의 차지스는 뭐 발표하는 앨범 곡마다 상을 받네요.
0: 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요. 상복 그러게요. 상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도
1: 아니 근데 한
0: 운이잖아요.
1: 번은 운이겠지만 두 번은 운은 아닌 것 같아요.
0: 조금 저희 음악이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유니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될수 있는데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뭐로 생각해 주셔서 또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1: 알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이제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을 잘 모르시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만 들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0: 모르겠고

0: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1: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굿하면 좀 무섭고 어둡고 약간 이런 네. 게 먼저 떠오르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분명 이것도 아까 어떤 무가에서 바탕을 네. 발췌를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사네요.
0: 네. 아. 매체에서 다뤄지는 이미지들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좀 단편적인 부분들만 된 게 아닐까? 네. 물론 좀 정말 좀 스산하고 음산한 그런 무드도 있지만 네네. 저희는 좀 펑키한 무드 또 즐거운 무드를 좀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작곡을 편곡을 또 해 나갔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갑자기 소리를 할 때 너무 달라지면서 뭔가 더 하이톤 과 그다음에 굉장히 신비로운 소리를 네. 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 팔색조 같으네요. 근데 원래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고요?
0: 네, 아주 어렸을 때는 연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 커서 해라, 대학교를 가서 좀 해라 라고 하셔서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때 민요를 특기적성 저희 때는 특기적성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 걸로 좀 민요를 외부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셔서 하는 그 민요 클래스를 듣다가 네. 선생님께서 너는 민요에 재능이 있는데 민요를 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셔서 네. 그럼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로 뭔가를 할 순 없냐 했더니 아 그럼 너가 이걸 특기로 삼아서 연극과를 진학을 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한 1년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아니다. 너는 민요를 해야 될 것 같다.
1: 너무 잘했던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뭔가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민요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요로 먼저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국악과에.
1: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고를 나온 게 아니었어요?
0: 네.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1: 그때까지는 그 음악을 한 것도 아니고요?
0: 네. 그냥 혼자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른 정도로 했었고 전공은 한 1년 정도 하고 들어갔어요.
1: 야, 그럼 그 특기적성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사실 서도 민요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겠네요.
0: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어렴풋이 저도 알고 있었던 정보가 그런 거는 아기들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예술이요.
0: 네.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네. 워낙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근데 뭐 입시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1: 와, 지금의 추다혜를 만들어준 그 스승님과도 네. 아직 연락을 하고 잘 지내시는 건가요?

0: 아니요, 연락.
1: 아, 그건 아니에요, 또.
0: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
1: 아.
0: 이후에 그랬는데 제가 미련이 남아서
1: 네.
0: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연기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그 연기도 했어요?
0: 그럼요, 그래서 연기로 다시 또 전공을 해서 대학교를 다시 진학했죠.
1: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본인이 다시 소리하는 게또 그리웠나요?
0: 우연히 그래서 연기도 했어요. 연기극도 하고, 창작 음악극도 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다가, 싱싱을 제가 다시 하게 되면서, 민요를 자연스럽게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과거에 만났던 민요와 굉장히 다른 방식의 민요였잖아요. 싱싱에서
1: 네네.
0: 하던 모습은. 그러면서 좀 자유로움을 굉장히 느끼면서, 다시 민요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경계 없이 민요도
1: 네.
0: 하고 연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무가에 빠지게 된건 언제예요?
0: 무가는 이제 싱싱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제 프로젝트로 앞으로 나는 민요가 아닌 어떤 음악을 좀 나의 창작 음악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던 차에 우연히 굿을 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무당의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제 마음 안에 확 들어오면서 와, 아티스트다.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굿판에 저 무당이 아티스트고 이 무대가 사람들에게 치유를 줄수 있는
1: 네.
0: 그리고 많은 서사들이 담겨 있는 무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안에 어떤 치유의 힘이 있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늘 무대를 할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안녕하세요. 가짜 무당 추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가짜잖아요. 그분들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오랜 시간 학습을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편을 다할순 없고
1: 네.
0: 노래들을 좀 그래도 노래 전공이었으니 노래들을 좀 배워서 음악을 좀 만들어 보면 새로운 게좀 나오지 않을까?
1: 오.
0: 라는 호기심과 어떤 열정?
1: 네.
0: 그리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1: 그럼
0: 가르쳐달라고
1: 전국에
0: 했어요.
1: 있는 굿판을 막 다니면서 무가를 배운 거예요?
0: 전국에 있는 굿판을 못 다니니까 그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황해도,
1: 네.
0: 평안도, 서울 곳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배웠고,
1: 우와.
0: 제주도는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께 가르쳐
1: 네.
0: 달라고 좀 졸라서 배웠어요.
1: 그 무가를 바탕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이 곁들여져서 정말 추나의 차지스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지금 이끌어가고 아니면 정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아니 근데 추나의 차지스는 그럼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0: 그래서 제가 기타리스트인 이시문 씨에게 먼저, 이런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1: 네.
0: 제안을 했을 때, 시문 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작업을 했고,
1: 네.
0: 베이스와 드럼이 필요한데, 주변에 좀 이런 음악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1: 네.
0: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베이스의 김재우 씨와 드럼의 김다빈 씨를 추천받아서
1: 네.
0: 앨범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분들도, 좀 이렇게 새롭고 설레가 없는 음악인데
1: 네.
0: 이런 음악에 좀 흥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바로 흔쾌히 하겠다고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1: 처음 그럼 추다의 차지스를 만들 때부터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처음부터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1: 아예.
0: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낯선 장르다 보니까
1: 네.
0: 여기저기에 좀 껴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명명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의 의도와 달리.
1: 네네.
0: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1: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추다의 차지스만의 과감한 도전이자 추다의

0: 페스티벌 같은 좀 열린 관객들이 있는데 가면 그분들은 정말 좀 많이 환대해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런 아이디어는 그러면 멤버들이 같이 구상을 하는 건가요?
0: 처음에는 이제 제가 현대적인 샤먼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머리에 항상 무당분들 그리고 좀 고대의 샤먼분들도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길게 하늘과 좀 맞닿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좀 길게 길게 뻗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헤드피스 작가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작업과 좀 어울리는 것들로 작업이 되어서 제가 늘 이제 시그니처처럼 쓰고 다니는 어떤 깃털 같은 것들 또 뭐 다양한 헤드피스들이 좀 장식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조금은 뭐랄까요 현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움직임이 좀 편한 것들 그리고 좀 포인트 줄 만한 좀 한국적인 것들을 좀 믹스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가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야 정말 추나의 차지스가 앞으로 뻗어나갈 어떤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다양한 공연에서

0: 지금처럼 또 다양한 무대들에서
1: 네.
0: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색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0: 네.
1: 신곡을 활동하는 것.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굿은 애군을 몰아내고 가족과 마을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의식인데요. 굿 음악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 이웃의 행복을 비는 한바탕 잔치를 열어주는 추다의 차지스. 앞으로도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흥겨운 음악 많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추다의 차지스의 리더 추다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문화 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맡았고요. 이날 공연에는 생황의 한지수, 거문고의 황진아, 그리고 경기민요 소리꾼 김보라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호흡을 나누고요. 불교 수행과 선명상을 바탕으로 싱잉볼 소리 명상을 이끌어온 명진 스님도 참여해 관객들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진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4: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미워요.
1: 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예결밴드의 보컬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예결이라서 예결밴드고요. 저희는 서도민요를 기반으로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한 장르에 녹여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국악 밴드입니다. 저희 멤버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전수민 씨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손놀림 유승민 씨.

오늘 또 어린이 대공원에 온다고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골든을 아까부터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묵직한 베이스 강동현 씨입니다. 기타리스트 전영민 씨입니다. 연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계시는 아주 귀엽죠? 정희수 씨입니다.

네, 여러분 투점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에서는 네, 여러분 투점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저희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에서는 식임새라는 게 있는데 혹시 식임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식임새? 제 노래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길게 뻗어서 떠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꺾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아아 아, 뭔가 누가 내 배꼽을 콕 찔러가지고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아 아, 시작! 오 역시 너무 잘하세요. 저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에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식임새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혹시 저 하고 싶어요 하는 우리 어린이 있을까요?

네, 다음 곡은요. 뒷산 타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같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즐겨주시면 더 좋거든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으이. 아 좋습니다. 흥이 나실 때 언제든지 우리 어린이 친구분들도 얼큰하게 그냥 으이 한번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대 곳곳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네, 어떤 걸 읽어볼까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읽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랑 어릴 때 손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오네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대공원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랑 어릴 때 손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오네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이제 내 딸의 손을 잡고 오시는 기분이 굉장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와,

0: 예결 밴드만의 동요를 만든다면 뭐 어떤 인물이나 동물이 나오는 동요를 만들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로 한다면 이제 심청이를 예, 모티브로 한 이제 심청가를 약간 해서 그리고 동물로 한다면 이제 토끼와 또 거북이의 아찔한 추격신
1: 아찔한 추격신 네.
0: 템포 좀 있는 네. 네, 이제 수군가를 또 저는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2: 예결밴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주셨는데 예결밴드는 서로 의견 충돌이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합주실에서 연습했어요, 앵콜곡을. 마이로 박수 치시면서 위에 분들도 마지막 곡이에요.

0: 잠시 놀러 왔다가 밴드 공연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국악인데 밴드로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시도였다.
1: 국악을 되게 퓨전 국악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이렇게 밴드로 해서 들으니까 더 재밌었고 공연 어땠어?
3: 재밌었어.

0: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1: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0: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0: 새벽 공기가 너무 좋죠, 대장님?
1: 야, 나는 막 한겨울인데 너는 무슨 뭐...
0: 저요? 저 완전 보기보다 아주 그냥...
1: 그러니까, 네. 막 기가 넘치고 여기 젊음이 좋다. 젊음이 좋은 것 같다.
0: 근데 대장님, 버스 누가 타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허락도 없이?
0: 그러니까요, 저희보다 먼저.
2: 우리 저거 타는 거 아니에요?
0: 신기하다.

0: 안녕. 안녕.
1: 안녕하세요.
0: 1호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되게 유명하던데 너네. 되게 유명하던데.
2: 영재야,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
1: 너한테 말하는 거.
0: 지금 위에서 보고 있어. 아니야.
1: 감사합니다 해야지.
0: 아니야. 새벽에 정신이 없네.
3: 천천히 올라가시고.
1: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0: 맞아. 잘 안 돼.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영재입니까?
4: 네.
1: 야, 역시 최고.
4: 악수, 악수, 악수.
1: 안녕. 뭐야?
3: 영재.
1: 제. 영준이.
3: 네. 영주.
1: 주.
0: 안녕하십니까.
1: 두 분.
0: 부산에서 왔고요.
1: 와.
3: 어디서 오셨다.
0: 부산에서 왔어요.
1: 예, 예.
3: 저는 울산에서.
1: 울산, 울산에서.
0: 예.
3: 장현숙입니다.
0: 네.
1: 네. 네. 아, 우리 저기.
3: 근데 오늘은 특별 MC분이 없는 건가요, 대장님? 또 저희 둘만 가나요?
5: 한 세상을 살다 보니 건강이 최고요. 행복하게 살려보든 건강이 최고요.
3: 없는 건가요, 대장님? 또 저희 둘만 가나요?
5: 한 세상을 살다 보니 건강이 최고요. 행복.

0: 오늘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2: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1: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정성.
3: 와, 근데 뭐 하체가 완전 막 근육이 막 저보다 더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2: 한 세상을 살다 보니 건강이 최고요. 아, 박수! 행복하게 살려거든 건강이 최고요.
1: 건강하세요. 네. 예. 건강하려면 우리가 산에 다녀야지.
3: 자, 벨트 매시고.
1: 예.
4: 네. 네.
3: 자, 출발하겠습니다.
0: 출발.

0: 지금 그 히말라야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미답봉을 등정하고 오셨대요. 네,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루트로.
1: 저는 네.
2: 근데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왔다. 좋아하나 보다, 그쵸, 본인들이.
3: 아, 그쵸. 집에 있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이랑 TV만 보다 보는데 이게 산에 가면은 또 이제 자연 놀이터 마냥 거기서도 계곡물에서 놀 수 있고 올 겨울에는 강원도에서도 진짜 원 없이 썰매 타고 왔고.
2: 제가 또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0: 어디세요?
2: 어디서 타고 오셨어요?
3: 선자령에서 타고 왔어요.
4: 선자령? 아.
2: 아니 아들을 셋이나 낳으셨어요. 아,
3: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슬이 너무 좋다 보니까
2: 산에 다니면은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 아무래도 건강해지잖아요. 넷셋 할 수 있잖아요.
3: 근데 지금도 저 충분히 만족합니다.
2: 아, 나 깜짝이야. 난 지금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 줄 만족하는 넷셋. 아, 지금도 충분히. 어머니도 자주 타세요?
5: 저는 작년 이제 가을부터 이렇게 했는데 요번 겨울에 산을 좀 많이 탄 것 같아요. 아. 약간 힘든 설산을.
2: 몇 군데는 가셨어요?
5: 여섯 개 갔나? 근데 여섯 개를 배려 없이 정말 높은 산만 계속 가요. 네. 높은 산만 데려가세요. 그리고 또 아기들이 엄마랑 가니까 조금 더 힘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높은 산을 이렇게 가네요.
2: 파이팅입니다, 오늘. 네. 네.
6: 버스가 멈췄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사장버스 오신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2: 네. 저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6: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스타일이 남다르신데요.
7: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2: 그러니까. 네. 기타리스트.
7: 기타리스트. 아. 들어오시는 건가? 네. 기타리스트.
2: 저는 음악하세요?
8: 좋아하죠, 음악.
2: 건강이 최고다. 오늘 제 노래가 사랑뿐이라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매니저가 절대 부르지 말라고. 불 들어간다고, 산에 올라간 사랑뿐이. 입에 꽃 담지도 말라고
6: 하시더라고요. 부정한다고.
2: 건강이 최고더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9: 사랑뿐은 하고 있는데.
8: 저는 디자이너로. 그러니까 이제 남성 전문 미용 쪽으로 해서
2: 헤어 디자이너.
8: 네, 디자인 하고 있고 그리고 시인.
6: 시를 쓰고 계세요?
8: 네, 책 작가예요. 그럼 사실 큰 용기 낸 게 원래 등산을 혼자 다녀요. 진짜 되게 혼자 다니는데 많은 사람과 등산하는 느낌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고 좋은 글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네.
2: 아니 우리 시인이 오셨는데 그래도 삼행시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몽길 어때요? 자,

0: 직접 해야 된대요.
1: 네.
2: 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왔고요. 유부녀예요.
0: 그 제일 중요하죠. 네.
2: 네. 올해 42살이고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 지리.
1: 또 그런 인연이 있으시네요.
3: 사진 찍자고 하니까 얼로 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올라와서 찍었죠.
1: 그러면 이렇게 두 분도 함께 등산 메이트이신 거예요?
2: 네.
1: 아.
0: 원래 아시던 분이 아니면?
3: 아니요.
2: 제가 타면서 알게 됐어요.
3: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팬이었어요. 기진 씨 팬이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 산을 계속 같이 탔습니다.
1: 우리 산악버스가 좋은 이유가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고 또 각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서로 힘도 나고 공감도 하고 약간 그런 인류애가 느껴지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이 있을지 산에서 들어볼 생각하면 진짜 엄청 기대되고.
0: 멤버 구성 완료! 예, 오케이, 오케이.

0: 피를 떨고 악을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산인데.
1: 진짜로요?
0: 예, 예, 예. 그래서 치약사입니다, 이게. 막 피를 떨고 막 악을 써야지 정상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영지 맛있어요?
0: 확실해?
3: 맛있게 드세요.
0: 아니 근데 제가 잠깐 잠자는 사이에 우리 뭐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대명 떼어끼 들고 네. 하얀 모자에 그 안경 쓰신 분 두 분, 여성분. 빨간 잠 자켓, 검정 자켓.
3: 저 옷만 가래, 옷만 잠바만
4: 입어요. 아, 아니, 요쪽 두 분입니다. 대장님 요쪽 두 분입니다, 여기. 네. 아,
0: 아. 예, 예. 그러니까 잠이 안 들겠네. 맛있게 드시고요. 하여튼 이제 뭐 산에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뵙겠습니다.

0: 뱀? 네. 지금 뱀이 나올
1: 계절이죠.
2: 계절이에요.
1: 네, 맞아요.
0: 아니, 아니,
3: 아니 독이 아직까지... 바짝 올랐다던데.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가을이나 돼야 이제 독이 오르지.
3: 아, 지금은
0: 이제는 이제 이, 이슬만 먹기 때문에 이슬 이제 막 먹기 있어. 때문에 아직 독은 오르지 않았어요. 아,
3: 뱀을 퇴치할 방법 뭐 이런 거 없나요?
0: 뱀을 퇴치하면 피해가야지. 피해가야지.
3: 아, 퇴치가 아니고 아, 도망가는 거군요.
0: 그래, 아, 아, 도망가는 게 아니고 뱀을 나타나면 뱀을 피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목 짧은 것보다도 이제 목 긴 걸 이렇게
3: 양말용
0: 등산화를 좀 아, 신어야 예. 되고 저렇게
3: 아, 등산화를
0: 저런 거 신는... 그리고 이런 짧은 바지 예, 예. 뱀이 딱 물어요. 이런 거.
3: 아, 긴 바지
0: 그렇지 그래 긴 바지
4: 대장님 우리는요 대장님 우리는
0: 긴 바지를 입어야 돼.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네. 우리 영주 잘했다 영주 잘했다
0: 야 우리 영주
2: 좀 그래 영주 영재 영준이 잘했다.
0: 자, 다 같이.
2: 자, 모여, 모여. 대장님 손이랑.
0: 치악성 그러면 악, 악, 악. 산산산. 알았죠?
2: 네.
0: 즉상! 악, 악, 악! 산산산! 가겠습니다.
2: 가자.

0: 영자 뛰지 마.
1: 답답했나 봐요.
2: 엄청 빨리 가는데?
0: 영주야!
2: 영주야! 이모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야지.
0: 조끼리 가야 돼, 조. 영주!
2: 다른 조에 쫄려나셨습니다. 가자, 가자.
0: 헐.
2: 헐. 먼저 가셨어요. 이쪽 빌려가자.
3: 야, 영주 잘 오네. 어? 잘 올라오네, 영재가.
0: 주!
2: 영주 일로 와봐.
0: 엄마 같이. 데리고 가야지.
2: 형아, 엄마 지켜줘야지.
0: 함영준, 아빠 데리고 와, 빨리.
2: 아빠 데리고 와. 아빠 어디 있어?
4: 지금 간절히 바란다. 아버님이 있어.
0: 얼굴 표정에서 지금. 제발 서주세요. 삼자 한번 오실래요? 네.
5: 원래 맨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는데.
4: 그래, 우리 삼조로 가요.
0: 삼자 한번 오실래요?
4: 강제 삼조. 네. 아버님 강제 삼조 우리.
1: 재강님 이렇게 네. 아이들과 산을 함께 탄다는 게 네,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5: 그렇죠.
1: 근데 처음부터 산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네. 아이들에게 이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지. 아,
5: 제가 원래는 산을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1: 아,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5: 엄청 안 좋아했어요. 네. 저는 원래 좀 바다를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산의 매력이라는 걸 한번 딱 느껴보니까 정상에서 한번 딱 느껴보니까 이게 꾸준히 산을 타게 되더라고요.

0: 저
1: 폭포계단.
0: 에스컬레이터 같다, 에스컬레이터.
1: 어, 맞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선녀탕. 이런. 어, 선녀가 살 것 같은 선녀탕.
0: 구만장천에 걸린 폭포다, 진짜.
1: 어.
0: 구만장천에 걸린 폭포나 술을 기울인 듯 피누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2: 아, 행복하다.
3: 안 힘들어. 난 당 떨어진다. 응? 자, 당 떨어졌어.
4: 진짜?
5: 여기 딱 좋습니다. 여기 쉬었다 가죠?
4: 네.
5: 휴식!
4: 쉬었다 가십니다.
2: 아, 행복하다.
3: 안 힘들어. 난 당 떨어진다. 응? 자, 당 떨어졌어.
4: 진짜?
5: 여기 딱 좋습니다. 여기 쉬었다 가죠?
4: 네.
5: 휴식!
4: 쉬었다 가십니다.
5: 야, 쉬었다 가시죠.
2: 와, 휴식이다. 휴식이다.
6: 와! 올챙이야.
7: 올챙이 있어요.
6: 올챙이다.
5: 오.
7: 아래 올챙이 있어요.
5: 올챙이 있어?
7: 네.
5: 오.
8: 저기.
7: 찾았어요.
9: 어디 어디? 오, 진짜 있다.
6: 와, 이거 살아 있어.
9: 오.
5: 오.
1: 얘들아, 간식 먹자. 이모가 간식 갖고 왔어. 파인애플 먹자.
9: 드세요.
0: 우와, 대단한 간식을 싸오셨어요.
9: 하나씩.

0: 2주 3조가 나요.
1: 네?
0: 2주 3조가 나요.
1: 네. 1조가 이거 이유가 있나 봐요.
0: 그러니까.
2: 창훈 씨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들어 보이진 않는데
1: 네.
2: 산을 어떻게 산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어떻게 있을 것 같은데?
1: 그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
3: 힘들었을 때?
1: 제가 5년 전에 등산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산을 갔는데 뭔지 모를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게 되었어요. 꿈이 명확했어요. 1순위가 패션 스타일리스트였고 그리고 2순위가 헤어 디자이너 그런 식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제 이름으로 이제 좀 빛을 좀 지셨어갖고 독촉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있던 와중에 복학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다니고

0: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아, 너무 멋있다. 저렇게 배웠어야 돼. 아.
1: 야, 하이, 하이, 잘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야.
2: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3: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2: 부끄러웠어.
3: 잘했어.
2: 부끄러웠다.
3: 부끄러웠어? 최고, 최고, 최고.

0: 아유, 이 꽃길이네, 꽃길.
1: 네.
0: 꽃길이야.
1: 눈이 즐겁네요.
0: 네, 아주. 꽃이 쫙 떨어져가지고, 꽃길이.
2: 이게 무슨 꽃일까? 밑에 떨어진 거.
3: 그. 이거야, 부바르디야.
2: 에? 에? 뭔가 발음이 부족한 것 같아. 어머요?
3: 부바르디아잖아요.
2: 부바르디아?
4: 아니요.
3: 뻥이고요. 누나,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4: 네.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2: 아, 네이버한테. 아, 나왔어.
3: 뭐래?
2: 샤프란.
3: 아, 이게 샤프란이래요?
2: 어, 흰꽃 나도.
4: 아, 샤프란. 그러고 나니까 샤프란 냄새 난다.
2: 그래, 흰꽃 나도. 영준아, 이게 세탁기에 돌리는. 뭐.
3: 탁 모아가지고 저 세탁기에다가 막 집에 가서.
2: 모아서 집을 짜는 거야.
3: 어, 그럼 어. 엄마한테 칭찬받는 거. 아니 그래서 우리 금미 누나는
2: 네.
3: 언제부터 산에 다니셨어요?
2: 코로나 시작할 때쯤. 코로나 시작. 코로나.

0: 저 완전 보리밥인가 봐.
1: 비리랑 흑콩으로 해서. 비리?
2: 건강, 완전 건강입니다.
3: 아직 기리 먹을 나이가 아닌데, 와그라노.
2: 아직 기리 먹을 나이가 아닌데.
0: 와그라노.
4: 너무 유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2: 이거 내보고 온 거야, 지금.
0: 아니, 쬐끄만 거 있는데 왜 그래? 집에 있는 거 훔쳐왔어?
2: 이것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0: 그래. 엄마가 오늘 아침에 야 참기름이 어디 갔냐?
5: 혼자 살아요.
0: 야 이게 참기름이 어디 갔냐?
2: 우리 대장님 표정 한번 봐. 세상에 해맑은 표정
6: 보여.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7: 이거 까줘 얘들아.
8: 저희는 후식 위주로.
9: 딸기다.
0: 얘들아 너무 맛있겠다.
2: 또 열어.
9: 토마토.
3: 야 토마토 안 먹어.
0: 야야야야. 야 왜 그래?
9: 나 토마토 안 먹어.
0: 이게요.
2: 김치 맛있겠다.
0: 가자미 식혜.
2: 와 너무 좋아요.
4: 속초.
0: 속초 소스.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엄마 맞아요. 거예요. 가자미 식혜 여러분.
4: 가자미 식혜.
0: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 어 잘한다. 잘한다. 어머머. 리포터 같아.
10: 진수성찬입니다. 산에 진미가 그냥 다 모였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과.
0: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엄마 맞아요. 거예요. 가자미 식혜 여러분.
4: 가자미 식혜.
0: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 어 잘한다. 잘한다. 어머머. 리포터 같아.
10: 진수성찬입니다. 산의 진미가 그냥 다 모였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과.
9: 먹어도 되나?
2: 돼지
9: 아,
11: 아니냐?
9: 그냥 그쪽에 이렇게 마. 다 뒤로 와. 이제 앉아.
2: 냉겨가 맛있어.
4: 맞아. 네. 소스가 정말 맛있어.
2: 맛있어.
0: 그 참기름은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왔어요.
4: 참기름은 너무 유도리 없다.
9: 대장님 언제 가요?
10: 지금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식사도 맛있겠으니까 향로봉을 향해서 예, 또 출발하겠습니다.
0: 예.
10: 예.
2: 가자.
9: 가자.
2: 2조 출발! 화이팅!
10: 화이팅!
2: 화이팅!
10: 어우, 이 등선이라서
12: 네.
10: 어우, 막 설렁합니다. 추워, 추워.
12: 맞습니다.
10: 그러니까 가만히 아직 춥네.
12: 저는 시원하고 좋네요.
10: 어우, 나 추워, 추워 지금. 어우.
2: 와, 이 능선길은 또 너무 좋지.
9: 내리막길 조심해요.
4: 너무 그 80년대 카메라 꼽아 아닌가?
13: 근데 한국에 많이 안 계시죠?
10: 예. 이번에 네팔에 등반 갔다가 한 달 갔다가 귀환 지 얼마 안 됐어요.
13: 그래 한국에 많이 안 계시다고
10: 예.
13: 하시더라고요.
10: 그래서 이번 산에 가서 몸무게가 한 8kg 빠졌지. 예.
12: 그래서
10: 빠졌어. 우리 저 김희진 씨는 제 얼굴은 상당히 그 큰 그 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13: 아, 네. 네. 6년 전에
10: 예.
13: 그냥 집에 있다가 이제 자발성으로 이제 내출혈 예, 내출혈이 왔었거든요.
10: 아,

0: 조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1: 힘내라. 햄, 햄, 햄, 햄, 햄.
2: 다 왔다.
0: 화이팅. 포기할 수 없다. 으자. 으자.
2: 화이팅.
3: 화이팅.
1: 치악산의 전기를 받고 힘내라. 힘. 와, 영주.

0: 좋아.
1: 아유 잘 가네.
0: 좋아.
2: 나왔다.
3: 예. 아.

0: 악으로 깡으로 빨리 개편해 개편 빨리. 오 작가는 지금 여기서 내려보내고
1: 이 작가입니다.
0: 예, 이 작가가 우리 같이 김선동 내면 됩니까?
2: 네? 또 밥그릇만 가지고 와가지고
1: 뭐하고 있어 밥그릇 갖고 지금?
0: 저게 오 작가 평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 저도 밥그릇만 갖고 싶었어요 무거워서.
0: 아 너무하시네 진짜.
2: 자연과 접촉하러 가자. 자연을 만나러 가자.

0: 이렇게 걷고 나면 회복도 빠르고 잠도 잘 와요, 특히.
1: 당연하지.
0: 네, 밤에 잠이 진짜 숙면. 숙면 보자.
2: 오늘 이거 안 걸어도 기절할 것 같긴. 기절각인데.
3: 에그. 아이고 우리 조장님, 엄살이.
4: 아까 다리 떨린다고 하산할 때.
5: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5: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1: 예, 예, 힘듭니다.
5: 힘드나요? 예, 예. 정상입니다.
1: 아, 그래요. 맨발로 걸었을 때 뭐가 좋죠?
5: 지압 효과. 네, 발에 지압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노폐물도 잘 배출이 되어서 맨발 걷기를 하면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0: 진짜 딱 하루만 걸어봐도 반응이 오는 게 잠이 잘 와요.
6: 저는 잠이 안 와요.
0: 그래, 그럼 너 혼자
2: 벌써요? 벌써 안 와요?
4: 큰일인데.
2: 벌써 안 오면 영재는 큰일 났네.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 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0: 말은 아직하고?
1: 지 헤비 쏙 빼박았단 게.
0: 그래요?
1: 헤레비가 키도 훤칠하니 풍채도 좋고 말이야.
0: 좋으시겠어요 할머니. 저 제 손자까지 얻으시고.
1: 야가 뭔 죄가 있겠는가.
0: 그럼요 그럼요.

0: 어머, 학교 가세요, 아가씨.
1: 엄마는요?
0: 예, 저 영식이 데리고 나가셨나 봐요. 자랑하러 다니시나 봐요.
1: 엄마 참.
0: 그냥 집이 바뀌어서 낯이 서러서 그러더니 밤새 어머니 못 주무시게 칭얼대더니 아침부터는 할머니 꽉 붙들고 나지질 않네요. 걱정해도 되겠어요.
1: 괜찮아요, 언니.
2: 애가 재진 것도 아니고.
1: 오빤?
2: 예,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저녁 때 들어오시겠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기왕 엎드려진 일인데.
1: 그냥 살 거예요, 언니?
2: 가시집 와서 애가 섰었잖아요. 그때 잘못돼서 유산하군. 영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잘못됐었나 봐요.
3: 그래서 오빠가 그런 거

0: 아이고, 잘 나오셨네.
1: 아, 문화의 달 특집으로 이금아 씨 일생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본인한테 아직 말을 안 했는데

0: 마침 이곳에 집 한 칸 사놓은 게 있어서 거처나 잡으라고 내주었는데 이 세상이 변해서 축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0: 테레비전에 나가서 상을 탔다기 그 웃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당밖에 모른다니까.
1: 아, 유당이 누굽니까?
0: 그 애는 누군고?
2: 언니. 아이고, 유영사님. 아이고, 여기는 웬일이시래요? 아이고, 어쩐 일이셔요?
0: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시고 왔네.
2: 아니, 우엄매 어쩌까? 아니, 테레비 뺏으러 오셨어. 박살 난 지가 오랜디.
1: 기억하시는군요.
2: 아유, 그땐 참말 미안해요. 장난삼 방송국에 한번 나가본 것인데.
0: 아, 이 사람아, 아무리 유당의 생사가 궁금하기로서니 장난이지.
3: 그러니까 유당이 있어야 죽사의 가야금이 제빚을 바란다. 그런 뜻이지. 안 네. 그렇소?
1: 그렇소.
2: 말씀이 어렵소. 유당은 구름이고 나는 비요. 유당이 있어야 내 가야금이 신명이 나니께.
1: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2: 헤어진 게 아니라 도망쳐 번졌소.
1: 아니 왜요?
2: 아, 그것이사. 비가 자주 오면 종장에 가서는 구름이 걷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번지는 거 아니겠소?
4: 무슨 말씀이신지?
2: 나가 방송국 나가서 텔레비 나오는 바람에 날 아는 사람들은 연락이 오거나 다 찾아왔어.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 본 게 유당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소.
1: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볼까요?
2: 뭔 방법이 있겠소?
1: 제가 노력을 해보죠.
2: 그래만 주시면.
0: 내 생전에 죽사의 가야꽃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한창 때 죽사는

0: 드디어 살았으면.
1: 누가요, 어머니?

0: 예, 나 이죽사요. 유당, 꼭 연락 주시오.
1: 크라이막스는 유당과 이그마시 해옵니다.
2: 그럼 유당은 이그마시의 예술적 동반자 않나요?
1: 그렇죠. 이그마시의 인상은 유당이라는 사람이 좌우하고 있어요.
3: 왜 행방을 감췄죠?
1: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성격이 괴팍해서 상식 가지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인물 같아요.
3: 그럼 유당이란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
4: 예, 컴퓨터 조회도 해놨고 주변 인물들을 추적 중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5: 글쎄요. 그 전설 속의 인물이랄까. 나도 그런 일에

0: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으려고 합니까?
1: 아 예. 죽사 이그마 씨 인생을 그리는 데 있어서 유당이 없으면
2: 엎드리는디 속에서는 세 살째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것처럼 토악질이 치솟는디
3: 아 그거

0: 장내기 놈은 싸이나 먹고 모질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미련하긴 여도 무형이 큰형이 애미를 제일로 끔찍이 생각을 하더구만은 그러던 것이 착한 며느리 놔두고 밖으로만 빙빙 돌더니 꼴에 지집을 봐가지고는 인연의 팔자가 왜 이렇게 모진지
1: 다 잊어버리소. 대라도 있게 생겼은 게 그것도 복 아닌가.
0: 들어와.

영식이나 나가 놀아. 응? 나가서 흙장난도 하고 놀아. 자, 어여 나가 나가. 어여 영식아 나가서 놀자. 어? 자 우리 큰 엄마가 드시는 거 사줄게. 응?

복이라고는 며느리 복 하나 타고 났어. 앉아놨어.

0: 걱정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안심된다. 저 삼청동 가봐. 홍 영감님이 소개장 써주시겠대. 시에서 악사를 뽑나 봐. 월급도 괜찮고.
1: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되겠니? 그리고 국악교육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홍 변호사님이 힘써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1: 이러고 살지 뭐.
0: 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오빠가 최고야.
1: 뭐야, 이쪽도 밤일이 많아져서 괜찮은가 봐.
0: 나 미국 가기 전에 오빠가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빠진 거 난 이해 못해. 엄마 손

그렇게 가죠. 평생 찢어져서 고통만 받고 자랐잖아. 오빠, 하루만이라도 웃어보자고.

이 지역이

0: 보상금 있게 나와.
1: 잘 됐구나. 그럼 저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 장사 계속 올 거냐?
0: 인사동에 차 한 가게 세워둬 놨어. 나머지를 집 사고.
2: 횡재했네.
0: 방 3개짜리야.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빠도 같이 살면 더욱 좋겠고.
2: 엄마 만나봐. 창덕이 오빠 죽은 거 언니 잘못만은 아니잖아. 뭐 딴 이유 있어? 엄마하고 언니 사이에.
0: 없어.
2: 그럼 만나봐.
0: 엄마 만나러 갔었어. 먼 발치에서 봤는데 차마 나설 용기가 없더라.
2: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든.

0: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고 그러게.
1: 제가 키울게 어머님.
0: 너는 가만히 있으란 게.
2: 이 사람한텐 소린 왜 치세요?
0: 이놈이 누구 앞에서 지 옆에 내 역성이여? 내가 이거 하나 못 키워주겠냐? 키우는 것은 문제가

0: 그래요. 그러고 살면 되었지.
1: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0: 우리 집안 전통 아니냐, 니 애미부터. 애비 없는 자식 위아래로 쪼로록.
1: 예. 참. 엄니가 제가 시간 내서 채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0: 능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왜 그년을 찾아가야? 애미 싫다고 집 나간 년을.
2: 아, 지금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래요?
0: 야, 봐라. 똥낀 놈이 성 낸다더니 너 시방 누구한테 성을 내고 그랴? 네 놈은 입이 100개라도

0: 언제 떠날 거야?
1: 졸업한 지 끝나고.
0: 졸업에도 참석 안 할 거야?
1: 소프로 졸업장 붙여주든지.
0: 끝까지 날 아무도 안 봐?
1: 갈게.
2: 무희 학생?
3: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풍류방에 가서 병풍에 적힌 낙서를 확인해봐요.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시든지.
1: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3: 그래요? 그럼 내가 오버센스였나? 난 무희 씨하고 손윤호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았지. 하긴 뭐 박경현 씨가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는데 김 회장하고 결혼이야 하려고 하겠어.

0: 무슨 소리야 그게?
1: 김 회장하고 결혼한다면서?
0: 차 선생이 그러지? 지쳤나 봐.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야.
1: 언니 아파트도 김 회장이 사준 거고.
0: 내가 가야금에 처음 손댄 건 7살 때였어. 어려서 신동 소리도 들었고 대학 졸업하기까진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런 내 자부심은 하나 둘씩 깨져나갔어. 그리곤 널 만난 거야. 네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난 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난 100번 죽었다 깨도 너만큼은 못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 아니, 너처럼 굶주리고 비참하고 광기로 번뜩이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내겐 없어. 난 그저 여자야. 화려한 거 좋아하고 칭찬이나 듣고 싶고 허영으로 가득 찬 내 가야금 소리에 난 내가 미워.
1: 언니,
0: 손윤호, 그 사람은 널 멀리 데리고 가주길 바랬어. 이무희, 네가 있는 한 박정현이는 없어. 축사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한설빈 교수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1: 제발 언니.
0: 그러면서도 난 널 사랑해.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가야금 소리 다 사랑해. 그래, 난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어. 난 영원히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엔 손윤호 씨하고 상관없어.
2: 오늘 저 친구 좀 많이 취했어요. 에? 오늘 윤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이해를 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자, 이리 들어와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고, 손이 다 이게.

그만 좀 마시라 인마. 만나서 사과하고 변명해. 거짓말 시켜서라도 용서를 빌어 엄마.

0: 낫어요, 어머님?
1: 되었다, 거기다 둬라.
0: 좀 낫어요, 어머님?
1: 열이 높구만.
0: 아유, 온몸이 불덩어리래요, 어머님. 어서 약 좀 먹이세요.
1: 되었어. 약 먹어도 소용없는 병이다.
0: 아, 무슨 말씀이신지.
1: 야는 영락 없는 나란 게 나 젊었을 적 그거 똑같다. 태어날 때부터 열을 타고 났어. 엄동설한에도 아랫목에선 잠을 못 잤다. 온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게.
0: 아휴, 열이 높으니까 헛소리까지 하잖아요, 어머님.
1: 우리 아버지가 날 권분에 팔러 가시기 전에 마을 무당이 와서 날 달라고 하더란다. 당기가 있다는 것이요. 그려서 열병을 자주 앓은 게 날 무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란다. 난 꼭 지랄병 앓듯이 열병을 앓았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열이 펄펄 끓는 게 눈이 뒤집히고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다 귀신이더란 말이야.

야는 애미를 버리고는 못 산다. 가야꼬를 버리고는 못 살아. 열을 풀어버릴 데가 없어서 다 죽어. 아, 다 죽고 말.

0: 웬일이세요? 지금쯤 마나님 무릎 빌고 누워서 신선놀음하고 지신 줄 알았더니.
1: 자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놀음하고 지냈나?
0: 열불이 나서 그리여.
1: 임자는 투기심이 많아서 글렀어. 단단히 돌아졌구만. 응?
0: 마누라한테나 가보시오. 왜 매번 부자꾸 부벼대시오.
1: 이거 앞장서. 자.
0: 왜 이러시오? 엄마? 나는 열이 많은 여자로 당신이 보고자 품게 헛것이 보이더란께.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으로 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 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쁜 꽃
1: 남색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산시로 꽃사 꽃산시로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 불러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서영호 배를 잇는 소리.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이 공연장까지 와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지휘자 박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속음악의 향연 그리고 가장 최고의 명인 분들과 함께하는 이곳에 제가 서영석 선생님에게 태평소를 배우고 또 서영석류 산조를 배운 제자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서영석 선생님하고는 또 길을 같이 가는 또 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 스승님이기도 한 서영석 선생님의 그 음악 세계를 물려받은 또 서영호 선생님 곧 아드님인 또 서수진 씨까지 서영석 선생님의 음악을 한번 이렇게 다시 반추하고 그 음악들이 더 발전해가는 과정들 여러분과 함께 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서영호의 가야금 육자배기 수성가락입니다. 구성 가야금 서영호, 또 북의 조용한 선생님입니다. 조용한 선생님은 전라북도 우리 무형문화재 고법 보유자시기도 하고요. 현재 전라남도 도리 국악단의 예술 감독이시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여러분의 정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념하고 있는데 항상 그립고 내 고향이다 싶고요. 우리 선생님들 뵈면 정말 그 집안의 어르신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레고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가까이서 아주 지금 거리에서 공연을 또 연주를 보시던 여러분들께서 제일 행복한 분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이 근간이 그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남도 음악의 진수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고요. 우리 세 분의 연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그네를 튄다면 저 끝까지 가서 담벼락에 우리 춘향이가 그저 뛰다가 보일 듯하다가 다시 내려오가는, 그러니까 숨을 멈췄다가 내리는 그런 절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분의 호흡도 멋지고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속마당 풍류에서 준비한 서영석 대를 잇는 음악 세계 3 이제 마지막 완결편 신화위의 세계를 한번 보실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악기마다 장단에 따라 돌아가는 매기는 그런 그

0: 울라.
1: 한번 놀아 보는 뒤
2: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3: 9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4: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2: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5: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잡가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긴 호흡을 필요로도 하고요. 다양한 목을 그 안에 다 구사를 해야 합니다.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정말요?
1: 9시에 왔거든.
2: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 목 팔아야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이수받는 그 제자들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많아요.

0: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신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2: 예, 너가 힘은 선생님 옆으로 앉고
3: 네.
2: 이렇게 쪼이고
3: 그래.
2: 자, 그래. 이렇게 어서 펴서 그렇게 앉자고.
3: 네.
2: 이렇게
3: 앉자고.

우리 그 잡가 지금 이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수연 씨는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복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쁘고
1: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상시여 꽃사 꽃상시여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랑 꽃이로구나

0: 들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 대국장의 두 기사분들 초조하게 대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시합에 네. 앞서 진지한 정제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대국장 소개하겠습니다. 백두로 잡은 홍경민 8단이죠.
1: 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 있었다니, 네, 알까기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갑니다.
0: 그랬구나 저랬구나. 지금 이 대국장의 두 기사분들 초조하게 대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합에 앞서 진지한 정제사를 하고 있는데,

0: 그럼 이제 그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최수호 5단을 소개합니다.
1: 오늘 흑도를 잡은 최수호 5단. 이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젊은 영한 이 국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말이죠. 한예종 전통예술원의 재학 중인 이야 2로 시작하네요. 네? 2002년생 젊은 지금 2002년 그 월드컵 때 아니었어요. 골! 할 때 여기서 애기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지요. 네? 밀크보이, 또 두부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리틀 뭐 송대관, 남자 혜은이라는 한참 후에 그 대선배 외모나 특성을 연상케 하는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그 특이하죠?
0: 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스타킹, 트롯 전국체전,
1: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 맞지요?
2: 네.
1: 도쿄입니다. 네. 동경.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부모님 덕분에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엔카나 가부키 그런 거 아니고 민주를 배웠고 또 판소리를 배워서 대학에서 천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의 막내 최수호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경민 형님이 여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까기에서 세상을 한번 배우며 인생의 쓴맛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1: 겸손. 배우겠다. 저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워요.
0: 그럼 이제

0: 수습 연주를 하다가 손에 생긴 굳은살이래요.
1: 굳은살 호호해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치소단. 네, 그래요. 역시. 네. 차기 플랜대로 가면 됩니다. 오. 네.

0: 이 최수호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1: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네.
0: 조금만 좀 보여줄 수
1: 그 장면.
0: 있을까요?
1: 네. 예.
2: 지금.
0: 네. 아, 갑자기 이제
1: 갑자기 어림 쫄깍이 되고 지금 긴박한 상황이 되고 하필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봤을
0: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1: 잠깐만.

0: 감사합니다.
1: 네, 거기까지. 네.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보여주겠다. 네. 홍경민 발단. 오, 약간 내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네,
2: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거기에 말린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기죠.
2: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예.

0: 잘할 수 없네.
1: 그쵸.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저 왜 5단
0: 그냥 한 거야.
1: 아, 저 왜 5단
0: 아 그냥
2: 난 8단이야 8단이
1: 아니 어떤 이유로
0: 나는 이유가 있어서 8단이야
3: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4: 네
3: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
4: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그런 귀여워요.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3: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4: 네
3: 이야 어, 저 석점을 노리나요?
4: 퀵이가 나왔어요.
3: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꽥 결정적일 때. 네. 저 6점을 향해서
4: 아.
3: 그러나 미칠 건 없어요.
4: 네.
3: 네. 똑같은 사석. 입장. 네. 네.
4: 같이 떨어졌어요.
3: 예, 사석 작전이죠. 네. 예. 너도 하나 손해 보고 나도 하나 손해 본다. 네. 자.
4: 살짝.
3: 약간 미스 샷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면. 네.
4: 네. 네. 이 홍경미인 8단은요. 2014년도에 결혼해서 딸 라원이와 라이미를 두고 있는데요.
3: 딸딸이 아빠.
4: 네. 특히 첫째 딸 라원이는 네.

0: 새색이 짙어가는 취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네. 패기는 좀 힘들었네요. 네.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어. 네. 네.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1: 아이고. 아이고.
0: 너 희한한 심정이 좀 희한해.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자, 야, 승부의 색입니다.
1: 너무 유리해요, 지금.
0: 그렇습니다. 과연, 아!
1: 역시.
0: 네, 한국까지도 않아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아. 5대 1. 네, 5대 1입니다.
1: 이제 하나를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0: 네, 우상. 과연.

0: 목들을 준비했습니다.
1: 네, 판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이야기, 또 연기, 그리고 감정이 어우러진 전통 공연 예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특히 오늘 무대에서는 이 판소리 다섯 마당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마당, 적벽가 중 군사서롬입니다. 박사랑 친구의 무대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니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3: 다.
2: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파라 군사들아
3: 다.
2: 너 내 서름 들어라.
3: 제.
2: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3: 헐?
2: 나는

0: 석왕사
1: 제
0: 석불보살 미등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1: 헐?

0: 아름다웠구나.
1: 제...
0: 열손에 낫도받들어 땅에 누일 날이 전혀 없이
1: 헐?
0: 삼칠일 다.

0: 아우, 박사랑 친구의 무대가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 사실 이 적벽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힘 있는 발성과 호흡 또 웅장한 분위기까지 잘 살려야 돼서 그렇죠. 쉽지 않은 작품으로 꼽히거든요. 예, 근데 예. 박사랑 친구가 정말 자신만의 색깔로 당당하게 잘 풀어냈어요.
1: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네. 무대였고 무대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박

0: 를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1: 얼굴 천재.
2: 얼굴 천재. 네.
1: 얼천 남녀 공학 학교입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여 학생들이 와서 막 고백하고 막 그래요? 아예 솔직히 아예 못해.
0: 아니요.
1: 아직은 아니에요?
0: 네.
1: 아, 왜 너무 잘생겨서 범접하기 힘든가? 야, 눈이 초롱초롱하네.
2: 그러니까요.
1: 혹시 키즈 모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제의 같은 들어온 적 있습니까?
2: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도 하고 있고.
2: 아, 그래요?
0: 네, 화보도 찍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래. 근데 네. 요즘에는 판소리가 너무 좋아서 판소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1: 아, 야, 키즈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포즈 막 잡고 그래요?
0: 사실 네. 처음에 오디션을 봐서 저도 네.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 예, 예.
2: 얼굴이 다 하겠죠. 네. 포즈라기보다 얼굴이 천재인데.
1: 애들을 너무 띄워줘도 안 돼요. 버릇 안 좋아하죠. 아니 정말 네. 얼굴 천재. 네. 약간 사슴 느낌이 나는 우리 박사랑 네. 친구인데 정말 부럽고 오늘 이 적벽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0: 제가 부른 대목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자식과 아버지가 쉽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0: 중 서연.
1: 저는 민속청사 하율.
2: 저는 상큼발라 혜태원이에요.
0: 저희는 밤 늦게까지 연습할 정도로 팔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간식을 준비해주셔서 아무리 늦게까지 연습해도 지치지 않아요.
1: 오늘 준비한 무대 궁금하시죠?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어서 간을 내놓거라.
3: 모르시나 본데 저는 육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이라고요. 영국의 약보다 육지의 약 효능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간보다는 육지의 약이 더 필요할 듯하니 육지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0: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수군가입니다.
3: 저희가 보여드릴 수군가 공연 후회 없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4: 기대해주세요.
5: 승상호!

0: 허허, 유찌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히!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네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1: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글이 허여라! 예히!

거북용.

0: 아, 정말 순식간에 빠져드는 무대였습니다.
1: 네.
0: 요 수군가가 용왕과 토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치 있는 말맛과 익살 또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1: 맞습니다. 연기하고 소리가 함께 살아나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사랑과 절개를 담은 춘향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 사또는 동원의 좌정 후 혀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구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

불러난다. 내 여봐라, 전골이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물어갔구나. 내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드리난디.

0: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려면 평소에 좀 맹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하는 연습 장소 같은 거 있나요?
1: 저는 저희 엄마의 차에서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0: 엄마 차.
1: 왜냐면은 엄마의 차에서 연습을 하면 깊은 울림도 있고 너무 편안해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0: 치킨이랑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1: 아~ 아~
2: 소고기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0: 그냥 소고기면 다 좋아가지고
2: 다 좋아라고. 아유 진짜 어쩐지 소리가 엄청 우렁차더라고요.
1: 그러게요.
2: 네, 어제 먹었구나. 그러면은 소민 친구는 지금 이제 6학년 됐잖아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0: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입시가라고
1: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2: 맞습니다.
1: 또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2: 네. 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판소리 열전 다음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판소리 꿈나무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판소리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게 아닌데 생각했지만 판소리를 하다 보니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판소리

주시오면 여러 날 굶어서 죽게

흑그주 형님. 오, 네가 바로 그 흥부냐? 네 말을 듣고 본 게 참말로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김에 보리나 좀 다 갖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룡 곡식으로 들려 먹기에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요 형님. 흥, 그놈 늘려 먹는 속도 좋으구나. 그럼 그래라. 여봐라 마당새야, 저 동평 곡간으로 돌아가면은 쌀 쟁겨놓은 쌀곡간이 있겄다. 쌀 음료 좀 드릴까요? 너 이놈 가만히 있어. 그 뒤로 돌아가면은 보리 쟁겨놓은 보리곡간이 어느 지리산소 도끼자로 헐려고 쳐온 박달 방망이가 있느니라. 그거 이리 가져오니라. 오늘 한 놈 시클놈이 있다. 놀보란 놈이 대문을 딱딱 걸어잠궈 놓고 흥부리 때리는 게. 놀보놈 거동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뚫는 왜 번쩍 지쳐들고 헛다 이놈 강도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잘 살긴 해보게요, 못 살기는 입 팔자라. 다닥섬이 놔주자 헌들 마당에 큰 노적에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이 돈 주자고 도적을야. 전관이나 주자 헌들 용봉장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관을 지어 괴소가 안에 들어갔으니 네 돈 주자고 괴돈을야. 몽둥이를 드러매더니 다른 매 예구랭이 치듯 좁은 물에다 벼랑 치듯 딱 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아이고 형님.

피하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허건만원 대문을 걸어놓니 날도

죽을 줄 알았으면 약 들어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천서역견화 세계환생 자로진 넌 왜고 염불이 나하여 출걸 철통하고 분하여라 가삼 광광 두다려 복제배지를 덜컥 내리 통골 치도 웅굴며 아이고 마누라 죽단 말이오 밖으로 우르르 나가더니 마당에 엎드려 치더니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차소에게 집 주는 놈 미친놈

0: 엄마가 연습하다가 얼굴이 떠올랐어요.
1: 아, 아빠 얼굴이?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울라 그래요?
0: 아니요.
1: 아빠 얼굴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0: 제가 속상하게 해드렸던 일도 생각나고

심황호동바라 이 말이 제든 맞듯 산호주렴을 갇혀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며 누가 날더러 허부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 신봉사의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 거리며 누가 날더러 허부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우남동녀의 딸아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허부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신봉사의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헐.

그때여 사또께서는 동원의 좌정 후 호방을 불러 분부하시되 이 고을에는 미인 이색이 많다 하니 다른 죄인은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 점거부터 하렸다. 예.

주유가 하는 말이 바람은 천공지 조하운데 인력으로 의하오리까. 성사는 제천이오 모사는 제인이라. 나 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의하리.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 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배를 타고 정문마를 노한 안병산에 달려들어 서면을 바라보니 집기장 사문당 풍길이 보부지제 공명은 지기거라 산을 물을 놓는 바 이놈 무사야 공명이 어디로 가시더냐 천사여짜오대 천사가 여짜오대 바라부르던 궁궐이 불고 발 벗고 이름 오르가더이다 장수 문을 내어 서성정봉에 문을 내어 우강변 내려간지 원근창 밤불결은 휴용헌데 문건 오래 붙여라

심리장 강력 파상호강 내 호든 코르스 호상연우 랴오.

지내 근주가 술을 실러 가는 비 가을에 매일 배를 만다노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비발도 선 머리 풀고 발을 벗고 장군으로 내려와 장군님 허드진 급하고 고개 떠다 못하고 급히 저 가두이기다 장수 분을 내어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공명에 타고 간 미친

알았으니 후길 보자고 회부하라. 그래도 내가 쫓아와 백부한 애가 드더.

어디를 눌러시고 뱀버리고 그게 왜 하는 말 상사의 주자룡을 아는다 모른다 유공하신 우리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우리 현주명을 받아 선생을 모셨거나 네 겁이 조차 우리 너를 죽여서 마땅하나 양과치는 생각하야 크게 떠난 커니와 나의 수단이나 내보아라 나의 수단이나 내보아라 저룡의 담의 전배경 긴장 급발 흉어복실 삽복실

0: 듯 파탄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시고
1: 뜻밖의 한양덕동드라님이 자원 급제하여
0: 전혀 자리 지수받아 남은 땅에 담도하였는데 이때도 너는 된고 허니 운유월 농번 시절이라
2: 각등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배불리 먹고
3: 강사 소리를 매겨가며

0: 지금 대사 쓰기 제일 으뜸이지 무엇이 으뜸이겠습니까?
1: 검은 이뻐 지중해
0: 그때요 신봉사 방아 위에 올라서서 점심밥 얻어 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네들과 방아 소리 먹여가며 방아를 한번 찌어 먹었다.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하물며 맹인 잔치는 호흡은 뭐 없나지라

0: 여보시오 부인네들. 예.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 찌을 것이 아니라
1: 좀 자주자주 찌어봅시다.
0: 그래 봅시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우리 음악의 미덕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묻어있다는 점일 텐데요.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선조들의 기쁨과 슬픔이 그대로 녹아있는 민속음악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속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이 담겨있는 기악곡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서로 다른 음색의 악기들이 신명을 전하는 무대부터 함께 하시죠.

같은 장단 속에서 서로 다른 가락이 만들어내는 오묘한 어울림이 신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민속음악의 매력은 연주자가 그때그때의 느낌을

백인용 명인의 자유로운 연주를 통해서 가야금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듣고 연주했던 민속음악을 만나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민속음악의 힘을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무악의 뿌리를 둔 시나위의 멋이 느껴지는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보다야 그날 삼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그늘 초이 급히 장대산 톡톡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는 뜻다야 성불벌 벌삽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제끌 몸도에 폭판 허거를 천둥을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아니문에 두어서는 통호의 화근이니 중역 화음의 날이라 서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아니문에 두어서는 통호의 화근이니 중역 화음의 날이라 사상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족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보고를는 쏴 일명을 당도하라

그대를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끊어더우리다. 공명이 말류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더니 모르고 오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모한이가 되던 바는 장공 체결을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도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하식천 일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직 마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돈대 철컥 화재건 물에다 Thank you.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450여 년간 이어진 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광명농악인데요. 이 광명농악의 신명에 현대의 음악과 에너지를 더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제19회 광명시립전통예술단 정기공연 비트업 광명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행진하며 연주하는 마칭 밴드의 리듬과 움직임에 농악을 결합한 K마칭 농악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농악의 문을 여는 문굿과 기원을 담은 비나리, 그리고 흥을 깨우는 소고춤 등 농악의 짜임새와 흥은 그대로 가져가 돼 마칭 밴드의 움직임을 더한 살아 움직이는 농악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전통의 울림으로 현대의 일상에 힘찬 맥박을 불어넣는 농악 한마당 함께 즐겨보시죠.
1: 현대의 마칭 리듬을 만나 새로운 울림으로 재탄생한 농악. 전통 관악기 밴드의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풍성하고 화려한 전통 연희로 모두의 심장을 울리다.

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 광명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광명 시립전통예술단의 비트업 광명인데요.
1: 2025년 7월부로 광명시립전통예술단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 새롭게 출

0: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비트업 광명은 450년의 역사를 가진 광명농악에 행진하여 연주하는 마칭 밴드 음악을 결합해 K마칭 농악을 선보였습니다.
0: 농경사회에서 했던 행해졌던 그 농악이라는 그 장르를 무대화시킨 것 더불어 그 무형유산에 갖춰진 전통예술이 현대적이고 조금 더 재해석되면서 보는 예술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예술로 발전시켜보자 해서 K마칭농악이라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 정적을 깨우는 첫 번째 박동. 과거 마을의 입구에서 판의 시작을 알리며 쳤던 농악. 문구수로 놀이판의 문을 엽니다.

0: 아쉬워요.
1: 문꽃과 비나리는 말 그대로 앞에 문을 여는 거죠. 관객들을 맞이해서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복을 빌러 가기 전에 길놀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길놀이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오신 관객들에게 복과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불러주는 비나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 흥을 돋우는 농악의 꽃, 소고춤의 풍성한 춤사위가 무대에 활기를 더하고 엿장수들이 손님을 모으며 불렀던 익살스러운 말놀이.

0: 이 풍구라는 단어는 그 불을 지필 때 바람을 넣는 그 풀무질 같은 거를 할때 쓰는 그 도구를 풍구라고 하더라고요. 풍구타령에서 나오는 그 풍구를 모티브로 해서 그 서양의 스윙 리듬과 결합해 만든 곡입니다.
1: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을 흥과 신명으로 승화한 공연은 무엇일까요? 부포놀이, 벚꽃춤, 무동놀이, 열두발 상모 등 다양한 연희가 무대의 풍성함과 에너지를 더하는데요.

0: K-마칭농학이라고 요즘 캐대언이 유행하는 어떤 그 K-팝 문화죠. 그래서 저희도 농학이 밝게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향유하고 늘 즐길 수 있게 K-마칭농학이라는 것을 저클밴드와 함께 빅밴드스러운 음악 장르로 현대적이게 좀 재구성해본 작품입니다.
1: 이어서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저클의 날 좀 보시오 리듬 안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데요. 미량 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친숙한 선율과 다양한 피리 음색이 모두의 신명을 흔들어 깨웁니다.

0: 수백 년간 이 땅을 울려온 광명농악의 신명과 에너지가 우리의 심장을 두드린 시간. 앞으로도 전통농악의 흥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1: 네, 소고춤과 번화놀이, 열두발 상모, 기접놀이까지 다양한 전통 연희가 그야말로 휘몰아친 무대였습니다. 광명농악은 소하리 철산리 지역에서 450년 전부터 내려온 대표 민속문화로 놀이의 흐름이 빠르며 변화무쌍한 판꿀이 특징입니다. 특히 농악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광명농악의 무동놀이도 만나볼 수 있어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2010년 광명시립농악단으로 출범한 광명시립전통예술단은 그동안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연주와 가락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위안과 활력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광명농악의 감동과 신명을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한국무용 하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정중동의 춤사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한국무용의 고정관념을 아주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한국무용 하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정중동의 춤사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한국무용의 고정관념을 아주 시원하고 강렬하게 깨뜨릴 작품입니다. 바로 서울시 무용단의 스피드인데요. 스피드는 지난해 초연 당시 전석,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를 두 배로 키우고 안무부터 무대 구성까지 전면 업그레이드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무용의 기본 요소는 바로 장단이죠. 이 작품은 우리 춤의 속도를 결정하는 장구장단을 활용해 관객들을 숨가쁜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초대합니다. 한국무용의 역동성과 동시대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 한국무용의 심장이 뛴다. 서울시 무용단 스피드. 빠름과 느림, 그 경계를 허무는 몸짓. 숨막히는 속도의 미학. 한국 춤의 장단과 우리 시대의 속도가 만나는 무대. 지난해 전성 매진 신화를 쓴 서울시 무용단의 화제작 스피드.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M시어터로 객석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해 더 크고 더 깊은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3: 스피드는 서울시 무용단의 어떤 정체성 또 그 기획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된 컨템포러리 형식의 춤이거든요. 저희가 그 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성을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메소드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스피드가 탄생되었습니다.
2: 지난 1월 서울시 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1무는 무용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한국 국공립예술단체로는 최초로 베시 어워드를 수상한 서울시 무용단. 수상 이후 처음 선보인 작품이 스피드입니다.
3: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좀 베시 어워드에서 또 큰 상을 1무를 통해서 받고 나니까 그런 큰 상을 거머쥔 서울시 무용단의 단원들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그 서울시 무용단의 단원들이 다시 뿜어져낼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호감과 관심과 네, 궁금증으로 많이 또 이번 스피드 2 버전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2: 스피드는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주 느린 박자에서 시작해 극한의 가속에 도달했다가 다시 느림의 미학으로 회귀하는 속도의 변주를 단원들의 역동적인 몸짓으로 그려냅니다. 전통적으로 장단과 함께 호흡해온 우리춤. 그중에서도 장구는 한국춤의 기본이 되는 박자와 속도를 주도하는 핵심 악기인데요.

0: 장고의 국악기와 서양 음이 만나야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이 동시대성을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음을 그냥 기계음으로 녹음한 것을 트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를 직접 다 만드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아날로그적인 방법일지라도 훨씬 우리 스피드하고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콜라보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1: 독창적인 춤사위, 독특한 무대 연출만큼이나 민천홍 디자인 감독의 무대 의상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의상은 한국 전통 복식의 유려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용수와 함께 시간과 속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2: 예, 제가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주목한 것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 그 장구의 모습입니다. 장구의 그 채편의 높고 가벼운 소리는 흰색으로 상징해서 의상에 접목을 시켰고요. 궁편은 무겁고 낮은 소리인데 검정의 의상의 그 상징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붉은색의 의상과 그 고리 행전은 깨움과 각성의 의미를 담아서 움직임의 선이

0: 솔로 파트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들 속에서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무용수가 추어지는 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속에 있어요.
1: 근데 또 한국 춤의 매력이 되게 즉흥성이잖아요. 한국적이지만 지금 이제 현대적인 춤이 또 많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파괴신에서 이제 파도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택단원도 자기의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했고 이제 저도 파도가 휩쓸려간 자리에 공허함 뭐 이런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사람들이 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놓쳤던 감각과 감정들을 좀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 속도의 끝에서 파도처럼 분출하는 에너지. 그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0: 멤버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4인조 혼성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차지 쓰는 그 차지예요? 니 차지야 할 때 그 차지?
0: 네, 맞아요. 순우리말인데요. 네. 누군가의 몫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음악이 아까 무가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구세에서 파생된 어떤 정신이다 보니까 좀 애군을 쫓아주고 좋은 것들을 빌어주는 메시지,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음악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많은 복된 것들을 여러분들의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추다의 차지스라고 지었어요.
1: 복을 빌어주는 이름이네요. 네. 그러면. 네. 아니, 또 약간 처음에는 좀 이게 어떤 장르지? 생소해서 굉장히 팬덤이 있었다면 네. 요즘에는 좀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작년에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OST 또 그 작업을 함께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청춘가 네.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된 건가요?
0: 우연히 그 음악 감독님께서 네. 연락이 와서 저한테 작업 의뢰를 한번 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추다희 씨의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감독님도 작업을 안 해봐서 어떨지 네. 모르니 한번 데모로 작업을 해보자 라고 먼저 네. 제안을 하셔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뭔가 일사천리로 연출부회까지 진행이 돼서 추다희 씨의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감독님도 작업을 안 해봐서 어떨지 네. 모르니 한번 데모로 작업을 해보자 라고 먼저 네. 제안을 하셔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뭔가 일사천리로 연출부회까지 진행이 돼서 그 곡을 제가 부르게 됐어요.
1: 이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
0: 아, 뭐랄까. 저도 제가 만드는 곡 외에는 네. 그 다른 분이 써주신 곡을 더군다나 약간 가요의 느낌을 살려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1: 드라마 OST도 처음이고요.
0: 네, 드라마 OST. 예전에 OTT OST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런 드라마는 또 처음이라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불러보겠다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이었어요.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큰 상을 받았어요. 2026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정규 2집 네. 소수민족이 종합 분야에서 올해의 앨범 상을 받았고 정말 평론가와 대중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 수록된 곡 허세 요 노래로는 최우수 R&B 앤 소울을 받아서 2관왕을 안았는데 와 아니 그러면 1집을 내고 5년 만에 2집을 냈는데 2집이 네. 지금 대박이 난 거잖아요.
0: 네. 그렇게 됐어.
1: 축하드려요. 예, 수상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
0: 너무너무 감사했죠. 일단은 저희가 앨범을 굉장히 오랜만에 네. 냈잖아요. 5년 만에 냈는데 네.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앨범도 기다려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셨던 분들 덕분에 네네. 저희가 또 5년 동안 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 네, 멤버들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기다려준 팬분들에게도 고마웠고 네. 또 그렇게 상으로까지 이어지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어요, 무엇보다도.
1: 아니, 다른 뮤지션들이 보면 약간 배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음반을 낼 때마다 이렇게 큰 상을 받나 싶을 정도로.
0: 그러게요. 저희도 근데 좀 사실 올해 음반상까지는 노미네이트 됐을

0: 들면서 저 굿판에 저 무당의 아티스트고 이 무대가 사람들에게 치유를 줄수 있는
1: 네.
0: 그리고 많은 서사들이 담겨 있는 무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안에 어떤 치유의 힘이 있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늘 무대를 할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안녕하세요. 가짜 무당 추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가짜잖아요. 그분들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오랜 시간 학습을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편을 다할순 없고
1: 네.
0: 노래들을 좀 그래도 노래 전공이었으니 노래들을 좀 배워서 음악을 좀 만들어 보면 새로운 게좀 나오지 않을까?
1: 오.
0: 라는 호기심과 어떤
1: 네.
0: 열정으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1: 그럼
0: 전달하고
1: 전국에
0: 했어요.
1: 있는 굿판을 막 다니면서 무가를 배운 거예요?
0: 전국에 있는 굿판을 못 다니니까 그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황해도,
1: 네.
0: 평안도, 서울 곳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배웠고,
1: 우와.
0: 제주도는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께 가르쳐
1: 네.
0: 달라고 좀 졸라서 배웠어요.
1: 그 무가를 바탕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이 더 곁들여져서 정말 추나의 차지스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0: 네.
1: 지금 이끌어가고 아니면 정말 만들어가고 있는
0: 네.
1: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아니 근데 추나의 차지스는 그럼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0: 그래서 제가 기타리스트인 이시문 씨에게 먼저, 이런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1: 네.
0: 제안을 했을 때, 시문 씨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작업을 했고,
1: 네.
0: 베이스와 드럼이 필요한데, 주변에 좀 이런 음악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1: 네.
0: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베이스의 김재우 씨와 드럼의 김다빈 씨를 추천받아서
1: 네.
0: 앨범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분들도 좀 이렇게 새롭고 설레가 없는 음악인데
1: 네.
0: 이런 음악에 좀 흥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바로 흔쾌히 하겠다고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1: 처음 그럼 추다의 차지스를 만들 때부터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를 하고
0: 네.
1: 싶었던 거예요?
0: 네, 처음부터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1: 아, 예.
0: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낯선 장르다 보니까
1: 네.
0: 여기저기에 좀 껴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명명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의 의도와 달리.
1: 네네.
0: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1: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추다의 차지스만의 과감한 도전이자 추다의 차지스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일단 무대들을 보면 신명나고,
0: 네.
1: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보다 무대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우리 다혜 씨도 그냥 무대에 서지 않잖아요. 매번 굉장히 색다른 어떤, 뭐, 장신 구명? 이런 것들, 컨셉을 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어때요? 관객들의 반응.
0: 관객분들이 사실 일반인 분들은 조금
1: 네.
0: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낯선 표정으로 좀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1: 네.
0: 계시고 오히려 좀 젊은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젊은 관객분들은 우와 약간 이렇게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좀
1: 네네네.
0: 다가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1: 네.
0: 특히 페스티벌 같은 좀 열린 관객들이 있는데 가면 그분들은 정말 좀 많이 환대해 주시는 편인 것
1: 그런 아이디어는 그러면 멤버들이 같이 구상을 하는
0: 같아요.
1: 건가요?
0: 처음에는 이제 제가 현대적인 샤먼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머리에 항상 무당분들 그리고 좀 고대 샤먼분들도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리고 좀

0: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르쿠각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 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돈화문 국악당이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돈화문 국악 위크 사이소리 숨을 선보입니다. 사이소리 숨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침묵, 연주자들의 숨, 미세한 움직임 등에 집중해 소리의 즉흥성과 변화를 섬세하게 들려주는데요. 예술감독은 동시대의 음악을 탐구하며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와 화엄음악제 감독을 역임한 원일 감독이 맡았고요.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경상북도 문경의 한 마을. 임영웅보다 환대받는 스타가 있었으니
1: 어저께 어르신이 얘기한 거 쓰레기통 요건 저 손꼴레 이거 마대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뭐 이 정도면은 우리 마을에 간 번쩍번쩍 빛나겠네.
0: 마을 주민들 춤이 절로 나오게 하는 형천리 스타 김광호 이장.
1: 그 빨래가
0: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동네에서 사랑받는 방법.
1: 뽀송뽀송하게 건조실 것 같아 드릴게. 야,
0: 아이고. 네. 아이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을 곳곳을 누비며 동네 일을 하는 건데요.
1: 자, 소금.
0: 마을의 빛이자 소금. 완벽한 이장님에게도 한 가지 빈틈이 있었으니.
1: 이게 또 잔소리 먹겠는데.
0: 동네 일 때문에 농사.

0: 커. TV 소리 커.
1: 당신 목소리가 더 커.
0: 목소리 안 크거든.
1: 지금은 안 들려.
0: 안 크거든.
1: 아이 시끄러 그만해.
0: 딱 적당한 볼륨이야.
1: 아이고 참.
2: 귀농의 문경에 자리 잡은 지도 6년.
0: 나는 또 오늘 어르신들 잘 섬기러 갈 테니까 여기서 또 반일은 오늘 맡겨진 숙제 뭐예요? 네? 오늘 맡겨진 숙제 뭐야?
1: 이제 저 우리 감자 재배해야 되니까.
0: 네. 땅 갈아 안 갈아?
1: 오늘?
0: 땅 갈아?
1: 갈아야지.
0: 그래요. 됐어 그러면. 오늘 내가 갔다 와서 숙제 했나 안 했나 내가 볼 테니까. 응. 얘도 잘 잠겼나 안 잠겼나 좀 확인 보지 말고.
1: 아니 내가 네 아들이요.
0: 아니 다시. 어찌됐든 간에. 어? 알았어요. 네. 그럼 이따가 숙제 검사할게요. 네. 네, 나는 또 가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고 즐겁게 놀겠습니다.
1: 신바람 맞네 신바람.
0: 갔다 올게.
1: 그래.
0: 집에서는 지루하게 가는데 거기 가면 시간이 금방 와. 가요.
1: 오늘 엄청 춥다 그냥. 오늘만 바람 좀 봐.
0: 갔다 올게요. 추워 들어가요.
2: 농한기에 미옥신 근처 요양원에 가서 주 3일 봉사 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1: 이따 저녁에 봐.
2: 귀농 6년 만에 아내는 봉사를 다니고 광호 씨는 이장이 되어 원주민 다름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사실 부부는 연고 없는 이곳에서 귀농인의 집에 살며 농사를 배웠던 귀농 초짜들이었습니다. 6년 만에 채소며 감나무며 논농사를 짓는 4천평 복합농 농부로 거듭났는데요. 남들이 쉬어가는 농한기에도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는 것. 광호 씨 아이디어로 만든 꾸러미 농산물입니다. 1인 가구들을 타깃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거죠.
3: 요즘 그 소비자들은 많은 약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라는 거 적당량만 예? 해놓은 거죠.
2: 정해진 작물은 없습니다. 추위 이기고 자란 봄동이며 저온 창고 대신 땅을 파서 저장해놓은 아삭한 겨울 무까지. 겨울철에도 만날 수 있는 채소들을 준비하는데요.
1: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보내주는 거죠. 큰지막한 거를.
3: 요새 묵값도 비싸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산지에서 직속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이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드시게끔.
2: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엔 겨울대로 각각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광호 씨의 꾸러미 농산물. 못난 것, 잘난 것 따로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농사지은 먹거리들 푸짐하게 넣어주는 것이 광호 씨만의 자부심이라는데요.
1: 양파, 감자, 돼지감자, 그 다음에 봄동, 무, 그 다음에 상추, 또 일반 쌈채, 그리고 이게 좀 대파거든요. 벌써 8가지예요, 8가지. 이렇게 꼭 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싸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제 이런 건 또 더불어 주는 거죠. 이제 박스가 비면은 채워서.
2: 1인 가구는 물론 식구가 적은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1: 이것도 너무 꾹꾹 누르면은 농산물이 또 파손된 연료가 있거든요.
2: 지금은 자부심으로 꽉 채워진 농산물 박스를 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보내는 게 낙이지만 6년 전만 해도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광호 씨.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이 되길 소망했지만 아내의 만류로 귀농을 결정하게 됐다는데요.

0: 대한 공부를 해서 지원 사업 받는데 선수였다는 광호 씨. 이장이 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왔는데요.
1: 지금 저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시에서 그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 목록을 보시라고 목록을 보셔서 그 면에다 신청하시면 돼요.
2: 신청을 할 줄을 모르니까
1: 네, 네.
2: 그냥 한 해 한 해 넘어가고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는 정말 그냥 아쉬운 것도 많고 이장님 잘 부탁해요.
1: 네?
2: 잘 부탁해요.
1: 아이 뭐 같이 사는데.
2: 가르쳐주고요.
1: 예, 예, 알았어요.
0: 지원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 물론 도움이 필요한 마을 사람과는 언제나 동행.
3: 들어오세요. 네.
0: 행정복지센터 문턱이 다를 정도로 오가고 있습니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주관님. 예, 예, 예. 바쁘시지?
4: 아,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저 뭐야 지역 주민이신데
4: 네.
3: 이번에 우리 여성 바우처 네. 사업 있잖아요. 그걸 네. 신청해 놓으셨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2: 그래서 이장님을 모시고 와서 예. 좀 가르쳐달라고.
4: 예. 아, 네, 알겠습니다.
3: 그게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네.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4: 네.
3: 그거 좀 가르쳐드려요.
4: 아,
3: 네. 저 여기 앉으세요. 여기. 네.
0: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행복 바우처. 몰라서 못
2: 받는 거예요.
4: 안녕하세요.
3: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저 뭐야 지역 주민이신데
4: 네.
3: 이번에 우리 여성 바우처 네. 사업 있잖아요. 그걸 네. 신청해 놓으셨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2: 그래서 이장님을 모시고 와서 네. 좀 가르쳐달라고.
4: 네. 아, 네. 알겠습니다.
3: 그게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네.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4: 네.
3: 그거 좀 가르쳐드려요.
4: 아,
3: 네. 저 여기 앉으세요. 여기. 네.
0: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행복 바우처.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4: 경험 없는데 혹시 농업 이외에 다른 거 일하는 거 있으신지.
3: 없죠.
2: 없죠.
4: 네, 그럼 여기 부 적으시면 되고.
2: 부요?
3: 네. 없어, 부죠. 사인. 오케이.
4: 이제 카드를 문경시지부에서 이제 자격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동문경농협?
3: 그 여기 낫지. 동문경농협 여기 하면 되겠죠.
0: 단순히 서류 작업만 돕는 게 아닙니다.
3: 그럼 이거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4: 네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 되긴 하는데
3: 네.
4: 일단 시청에 보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그 결격사유가 뭐예요?
4: 시에서 아니요. 판단하는 거라서
3: 아니 시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그 저기 뭐야 모집하는 게 1200명이 그렇게 되잖아요.
4: 네? 네.
3: 그러면 1200명이 넘으면은
4: 네네, 그렇죠.
3: 거기서 또 추리는 거예요.
4: 그렇죠, 맞습니다.
3: 뭘 갖고
4: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3: 네.
4: 이 시에서 이제 가점 감점 이런 게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0: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1: 무난한
2: 이거요?
0: 네. 어,
3: 축하 축하.
2: 제 담당이 아니라.
0: 이거 좀 담당해? 문화누리카드?
4: 아, 예, 저 문화누리카드.
0: 어, 이거다 당구장 표시 안 해가지고, 문화누리카드는 누구누구한테 발급이 된다든가, 이렇게 네. 써주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0: 는 어르신들. 강호 씨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자입니다.
1: 어저께 어르신이 얘기한 거 쓰레기통, 요건 저 손걸레, 요건 고무장갑, 그다음에 이거 마대, 그죠?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응? 뭐 이 정도면은 우리 마을에 간 번쩍번쩍 빛나겠네. 어? 아이고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2: 일하시는데 가는데 몸이 좋아가지고 손이 나와 있어. 좋은 거 사다 줄게 차례. 어디 쓰레기통도 어디 저렇게 좋은 거 사오고 싶어.
1: 아이고. 아이고 이거 깨끗하게 닦으라고.
0: 어르신들을 보면 마을 일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광호 씨.
1: 소금 갖다 주게 소금.
2: 소금냐?
1: 어.
2: 갖다 놓쳤어요.
1: 지금 갖다 드리려고.
2: 어? 아 지금요?
1: 어. 34,000원 준비해. 34,000원. 가요.
0: 마을 주민들이 부탁해놨던 소금을 주려는 건데요.
3: 아이고 이 소금 사임을 자가용도 태주고.
1: 그 차비 내야 되니까.
0: 좋은 날 어르신들도 모셔다 드릴 수 있고 소금도 배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0: 한 바퀴 우리가 돌 테니까.
1: 예.
0: 그 추운데 나오시지 마시고.
1: 예.
0: 예, 집에 계세요.
1: 예, 아유, 고마워요.
0: 예, 이장이에요.
1: 아, 예.
0: 예, 조금 전에 방송 들으셨죠?
1: 그래가지고, 그건 오토바이 위에 언제 나왔어?
0: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1: 예, 예.
0: 제가 알아서 가지고 갈 테니까.
1: 예.
0: 예, 들어가세요.
1: 네네.
0: 예.
2: 오전부터 열이 나게 방송했던 이유. 이불 빨래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빨래를 해주는 날이기 때문이죠.
0: 오실 때가 됐는데. 저기 오셨네.
2: 귀농 후 마음을 터놓고 원주민들과 친해지면서 주택 구매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광호 씨.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0: 다시 좀와 저쪽 가야 되니까. 예.
2: 발품 팔아 봉사업체를 찾고 문의해서 빨래 봉사하는 곳을 직접 섭외한 강호 씨.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답니다.
0: 여기는 밖에다 내놓으셨네. 이거 어르신들이 이거 한번 세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2: 광호 씨 마음은 마을 꼭대기까지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0: 안에 계세요. 금순이 할머니.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텔레비를 틀어주니까. 안녕하세요.
3: 야. 아이고 추운데. 아이고,
0: 빨리 나오셔.
3: 아니야,
0: 예. 그 빨래감.
3: 아이고, 추운데 좀 들었을까요?
0: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예. 어느 거? 여기다 적을까?
3: 추운데 어떻게 길 적었을까요?
0: 할머니 보고 싶어서. 자, 그리고 요거는 빵이거든.
3: 아이고, 예뻐.
0: 맛있게 드시라고.
3: 아이, 빵을 누가 사줬어요?
0: 예?
3: 이장님이?
0: 아니야, 내 돈이 어디 있어?
3: 미안치리. 네,
0: 아니 괜찮아요. 그래.
3: 네. 야, 좀 들었을 걸요. 추운데.
0: 아이 됐어요. 뽀송뽀송하게 건조실 것 같아 드릴게.
3: 야, 아이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예, 가볼게요.
3: 고맙습니다.
0: 예.
3: 그래서 해다 주시고 이랬게 내가 안 하고 피나기 날라고. 먼저 또 해다 주시디 말이야. 이거 열이게 돼가지고. 아이고 지금 쉬었다 전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0: 형, 큰 이부자리 같은 거는 빨래가 힘들단 말이에요.
4: 그래, 요양사들이 와가지고 일반 네. 옷까지는 빨아드리는데.
0: 그렇죠.
4: 예, 뭐 담요라든가 큰 이불 같은 경우는 세탁을 안 해주니까.
0: 예, 그렇죠.
4: 예.
2: 마을 곳곳을 내 집처럼 다니다 보니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0: 예.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따가는 저 저녁에 뵙겠습니다.
4: 예, 예, 그래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0: 예, 예, 고마워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0: 싸늘해진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 아, 이놈의 관리기가 해피는 또 우리 마누라 왔을 때 또 안 돼가지고 속을 쓰기 그러네. 잘 됐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0: 오늘의 숙제였던 밭갈기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1: 아, 잿벗을 한번 해보자라. 잿벗아, 제발 좀 갈게다오.
0: 인공지능 챗봇이 해답을 알고 있을까요?
1: 오케이. 그럼 요놈이 다 가르쳐줘. 뭐 어떻게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한번 해봐라. 지금은 이제 야, 이거 좀 시동 방법이 어떻냐 물어봤잖아요. 이제 우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 내가 이렇게 시동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지금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수동으로 해야지 뭐. 전기.
0: 사나이.
1: 스위치 오로 해놨고.
0: 하지만 신뢰했던 챗봇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이럴 때 믿을 건 하나뿐.
1: 아 맞아, 그 반장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 관리기가 고장나서 이제 로타리를 못 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저 맥가이버 선생님께서 좀 고쳐주십사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시간 돼? 어. 내일 온다고? 아니 지금 좀 당장 좀 와봐.
0: 10분 후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
1: 어!
2: 어디 계세요?
1: 온 거야?
2: 네.
1: 어디?
2: 여기 왔어요.
1: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야, 씨. 네. 고마워, 고마워. 네. 네. 네. 아니 내가 이 기계치가 돼가지고 말이야. 네. 이걸 작동이 안 되는 거 이게.

0: 따뜻한 겨울바람과 기온을 견딘 돼지감자야말로 보물 중의 보물. 아삭하고 부드러워 깍두기나 조림으로 만들어도 제맛인데요.
1: 손대면 톡하고 나올 것만 같은 나의 감자. 여봐봐, 나오잖아 이렇게. 손대면 착착 이렇게. 와, 아이고 저. 손대면 톡하고 나오는데.
2: 내년에 캐가지고 예. 이거 상품화 시켜서 팔아야지. 예. 응?
1: 예. 자 이제 윤자는 진짜 그만.
2: 응?
1: 이제 진짜 안 킬게.
2: 그래. 지금 냉겨놔.
1: 고백해자. 알겠어요. 가서 얼른 먹읍시다. 가서.
2: 아유 추운 날 고생했어.
1: 네. 다음에 또 계속 먹고 이거 뒀다가 이거 같이 먹겠다. 갑시다. 넘어가자. 어떤 것을 들을까요? 오케이.
0: 찬바람 맞으며 수확한 돼지 감자.
3: 이리 가져가.
0: 이웃을 보자마자 나눠줄 생각 먼저입니다.
3: 저 봉지에다 줄게. 잠깐만요. 큰 봉지 없어? 요걸 때 가지고 왔다가
1: 그래, 내가 갖다
3: 올게. 갖다 놓으면 되지.
1: 알았어.
3: 그래요.
1: 갖고
3: 가요. 들어가요.
1: 잘 먹게.
0: 좋은 것일수록 나눠야 제맛이니까요. 고세를 못 참고 또 집 앞 분리수거장에 나온 광우 씨.
4: 여기 수치로 팔고 있다가 놓여야 되는데 이거 수치로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저 플라스틱 여기다 놓여야 되고.
0: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질 않습니다.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이 잘못 놓고 간 재활용품들 통을 뒤져 제대로 분리수거 해놓는 것도 이장의 몫이라는데요. 잠시 후
3: 이거 뭐야 이게? 어? 아 이거 참.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어?
1: 나 보다 보래요.
3: 세상에.
5: 삼빵 가지 삼빵.
3: 그렇지.
5: 아니 이게 자라서 깔려면 손 아픈데.
1: 아니 그래도 뭐 난 심심하면 안
5: 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3: 올라가세요 너.
1: 잘요?
0: 이웃이 가져다 준 삼빵에 부부가 수확한 돼지 감자까지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그야말로 천연 건강 음료. 이웃의 정 때문에 한층 더 건강한 음료를 만들게 됐는데요.
1: 아버님 잡수시고 어머니 잡수시고. 미안해라 내게 너무 많아졌어.
3: 그냥 생으로 아삭아삭 먹는 것보다도 더 낫네. 부드럽게 넘어가고.
1: 건강해지잖아 이 맛이.
3: 이거 애들이 보낸 건가? 이거 아버지 준 거.
1: 아.
3: 이거 옛날에 그거 한 거 아니야?
1: 벌써 꽤 됐지. 재환이 수홍이 결혼한 했으니까 벌써 7년?
3: 7년이 됐어.
0: 각각 결혼의 동지를 튼 아들과 딸이 그리워지는데요. 감상에 젖을 틈 없이 불려나온 광우 씨. 주민들의 긴급 호출입니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3: 7년이 됐어.
0: 각각 결혼의 동지를 튼 아들과 딸이 그리워지는데요. 감상에 젖을 틈 없이 불려나온 광우 씨. 주민들의 긴급 호출입니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3: 뭐 하고 싶어?
7: 욕실 있지요?
3: 네, 네.
7: 욕실에 네.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3: 끝동으로
7: 아프니까 이제. 냄새가 나서.
1: 저마다 다 냄새 나요.
7: 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돼요.
3: 네.
7: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3: 네, 네.
7: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저 하수 정말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온 동네를 다 이렇게 몰아가요. 하수 처리.
3: 예, 예.
7: 그거 좀 해줬으면 싶어 가지고 우리 이장님한테 지금 거리를 드리거든요.
0: 네. 오수로 인한 냄새를 견디다 못해 이장님을 불렀던 주민들.
7: 그래서 지금 젊은 이장님이 앞에 서서 좀 추진을 하시면은 우리 동민들이 합심해서 밀어줄 테니까 좀 그거 좀 꼭 좀 해주셨으면.
1: 예, 맞아요.
3: 제가 아직 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이거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 우리 문경시에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선정이 되는지 그걸 제가 발품 받아서 다 한번 해볼게요.

0: 해볼게요.
1: 예.
0: 아유, 고맙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그럼 내가 또 추진해볼게요.
2: 감사합니다.
3: 동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형천리 이장 광호 씨 그냥 넘어갈 리 없습니다.
4: 뭐예요?
5: 응?
4: 왜요?
5: 이러고 이제 뭐냐면은 마을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황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4: 영순도 이렇게 따고.
5: 그래, 영순도 있고. 이거 우리는 무슨 뭐 미우돌이 박혔는지 왜 우리 안 해주냐 그거야. 그래서 내 열불 나가지고 이제 막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만.
4: 아이고, 열심히 또 동네 일 하셨네. 그래서 오늘은 김강호가 아니라 김영철 씨입니다. 형천.
5: 아니야, 이거야말로 내가 왜 이거를 신경 쓰냐면은 이거야말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내가 강하게 느낀 거야.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웃지 마라 이 사람아. 나 열불 나서는 소리야.
4: 열정이 넘쳐서 큰일이야, 진짜. 응? 농사일을 좀 그렇게 좀 땅을 파봐.
3: 응? 정말 못 말리는 이장님.
5: 여름 되면은 냄새 나지, 이제 파리 목이 저 득실거리지. 이래가지고 누가 이 동네 살겠어.
3: 내일부터 지자체에 뛰어다니며 건의하려면 열심히 해야 하는 자료 조사. 아마도 오늘 밤이 모자랄 것만 같습니다. 며칠 후 시의원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정기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6: 지금 30개의 마을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김강호 이장님만큼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가 옆에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고 너무 잘하시네요.
3: 칭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이밍만 살피는 광호 씨. 모두가 광호 씨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7: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저기 우리 저 농어촌 마을 공공 하수처리 사업 그 때문에 제가 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그걸 건의를 했어요. 거기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3: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피력하는 광호 씨. 마을 사람들에겐 더없이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이장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마을 진입로를 확장하고 꽃길을 조성. 사방팔방 지원 정보를 모아 분리수거장에 정자 쉼터와 운동시설까지 만들었는데요.
7: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3: 주민들에게 믿을 사람은 이장 광호 씨뿐. 보면 볼수록 든든하고 잘생긴 형천리 최고 스타 이장 광호 씨입니다. 그날 오후
4: 저거 재현이 차 아닌가?
5: 그래 그거 맞아.
4: 저 그치?
5: 어.
4: 아이고 이제 드디어 오는구만.
5: 어. 야 이 저놈 새끼들.
4: 가자.
5: 그래 나 볼게.
3: 일이 바쁠까 오라는 말도 못했지만 내내 기다렸던 아들 가족의 방문.
5: 로아야.
4: 잘겼다.
5: 야, 문 좀 열어봐.
4: 문 좀 열어봐.
5: 이리 와. 좋아.
3: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예쁜 손녀들인데요.
5: 우리 로아말이 컸다. 내려와줘. 그래. 우리 며느리도 왔구나. 그래. 좋아야.
4: 잤나 보다, 얘는. 할머니.
5: 좋아, 잤나?
4: 좋아, 잤나 아이고, 봐요.
5: 깎고. 야, 너무 많이 컸다.
4: 할아버지. 할피.
5: 아이고, 이거. 우와, 이렇게 많이 컸어.
4: 야. 이렇게
3: 서울의 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아들. 아내와

0: 근데 맛은 좋은데 이게 다 듬든 게 이게 아주
1: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어.
2: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식자재 마트죠.
0: 맞아.
1: 너는 시아버지 잘 만나는 줄 알아.
0: 안녕.
1: 이거 냉이는 있잖아.
3: 며느리는 헐떡 반항 광우 씨표 냉이. 과연 손주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1: 그래 이리 와 주세요. 하면 되겠냐? 이렇게 헛과 붙여서 살아야지.
3: 아들 가족이나 딸 가족이 오면 웃음은 배로 늘어납니다. 하다못해 식단도 달라진다는데요. 봄동이며 겨울 파등 정성 들여 키운 채소가 듬뿍 들어간 김치 손만두를 준비. 다 같이 모여 만드는 건 또 다른 재미죠.
0: 농사진께입니다.
4: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0: 우리 먹을 거 많구만. 농사진께.
1: 뭐야? 우와. 야, 그거 무슨 만두야? 어? 뭘 만두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이 통성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쭉 누르고. 야, 뭐 명절 분위기 난다.
0: 그러니까 미리 맛보는 명절. 만두 갑시다. 뜨거워 근데.
1: 왔구나. 왔어.
0: 뜨거우니까 조심합시다.
2: 잘 먹네. 응?
0: 양손에. 뭐야 진짜.
1: 근데 이거 만드는 것보다 이게 먹는 게 더 중요해.
0: 양손에 들고.
1: 요건 먹는 용, 요건 만드는 용. 응?
2: 실수로 오른손에 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1: 아유, 잘 먹겠다, 잘 먹겠어.
0: 야, 이거 우리 저 만두 이렇게 됐어.
5: 아버지 뜨거운 거 여기 모두 조심해.
2: 조심해.
6: 뱃속에서부터 할아버지가 키운 작물을 먹고.
0: 맞아.
1: 아이, 니네들은 결혼해서 잘 살지. 또 이 귀여운 손주도 두시라 놔줬지. 응? 나는 뭐
0: 내가 이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천 번이야.
2: 여한이 없어.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
3: 맨땅에 헤딩하듯 귀농해 서러운 날도 있었지만 보란 듯이 자리 잡은 부부. 꾸준한 나눔과 친절로 원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장이 되어서 더 뜨겁게 마을을 사랑할 광우 씨. 광우 씨와 함께라면 형천리의 꽃길은 이대로 쭉 이어질 겁니다.
1: 조용하다.
0: 아이고, 잘 받아야지. 문 열면 더 좋아. 고마워.
7: 손으로 먹어요.
0: 왜요? 손으로 하고 생각하고.

0: 발을 쓰게 되면 평소에 못했던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것들을 발을 쓰게 되면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1: 칼로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은 일탈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를 버리고 한번 이제 다른 나로서 놀아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칼로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2: 문 엽쇼, 문 엽쇼! 동편제 국악거리 축제 수문장문이야, 문 엽쇼!

0: 신명의 톤, 신명의 피치, 신명의 높이 산 좋고 가야 됩니다. 경치도 보시면서 산 좋고 물 좋고 갑니다. 시! 하!
1: 산 좋고 물 좋고
0: 하자!
2: 아마 탈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탈춤이 가지고 있는 신명의 매력과 그리고 그 그때그때의 소통 그리고 관객과의 만남.
3: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탈을 썼을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탈을 안 썼을 때는 좀 잘 안 되던 동작들이 좀 소극적인 춤사위들이 탈을 쓰면 그 뭔가 모를 해방감, 뭔가 모를 자유로움에 훨씬 더 큰 춤사위가 나오고 훨씬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오죠. 손이 안 돼서 이 발을 이용해서 발이라도 이용을 해서 끝끝내 북채를 잡아내고 그 북 또한 잡아내서 승화시키죠. 슬픔을 한을 신명으로서 그 흥으로 풀어내는.
4: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아 중도 분해하고 춤추고 너는 세사인데 나도 춤이나 한번.
5: 탈춤 광대들은 사실은 그렇게 탈을 쓰고 한번 익명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으면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탈춤이 가지고 있는 매력, 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매력이고 그걸 넘어서 이제 관객들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또한 저희가 하는 메시지에 동조하고 그런 것이 탈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자, 정상으로 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뻐.
1: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살피어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 불러
3: 시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4: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5: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모양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왕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하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하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 그래서 무용 학원을

그래서 미용 학원에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중에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동네 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쭉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죠.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1: 오랜만입니다.
2: 네. 다 친해지죠? 네.
3: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맞아요.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1: 맞아요, 맞아요.
3: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1: 그냥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아,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아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어 공연하는 게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호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음악과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어요. 되게 꼭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될지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이면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 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운 좋고 물 좋은 각산 봉수대 조선 최고의 제주꾼 얼른세가 찾아왔는디 아이 내가 못하러 여기 왔는고 허니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신통방통한 요술을 한번 부리려고 하는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팀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0: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출할 수가 없어요.
1: 거의 바로 네, 대회를 할 겁니다.
0: 네, 오늘 경북청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됐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주 신나는 매직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들을 컨텐츠화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해서 야행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이 순위를 매겼는데 그 안에 구본진 씨의 이제 이 말뚝이 병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각산 산성에 올려서 각산 봉수대에 올려서 이제 공연을 펼치게끔 했고요.

제가 처음 중국 병검을 한국화 시키고자 많은 탈춤 단체 문을 두드렸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준 곳이 고성 오광대였고요. 또 고성 오광대 탈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표현하기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저는 말뚝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또 양반을 굴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네 이런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접목시켜서 먼 훗날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진머리 나오면은 등장하고 고개로 사인 주면은 맺고 국거리 국거리 해서 내가 있잖아 경치는 좋네.

0: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연주할 때마다 그냥 뭐 아무 말 아닌 말에도 다 대답해주고 일상적인 것도 대화 많이 하고
1: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뭐 한국적인 걸 추가하니까.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어?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1: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3: 예? 서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3: 그래, 이 정도면 됐다.
1: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3: 환공하옵니다, 전하.
1: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3: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3: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2: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1: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1: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3: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갖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3: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3: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소.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예, 전하.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3: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산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기를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

고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돼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해왕 4년 금성소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워 잠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동 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의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분황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

관광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어와 세상 부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그제 청춘이 일러니 어느 돈 들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반이 가려놓구나. 인생이여 이놈의 백발을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한 손으로 망치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오라를 메고 가는 청춘을 오라로 묶어놓은들 오는 백박아기를 어쩔거나. 노새 젊은 놀아 들고 치면은 못 노느니라. 놀아도 넘어 험하게 놀면 들고 치면서 후회되는지 바쁠 때 이러고 한가 할 때는 이렇게

0: 아니 천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지를 생각거니 지금이야 비단이금다 돈지금나 쌀이 없나 은근 보아가 없나 도경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금보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주름은 잘 기삼꾼바로 넓게 달아 안장 거기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인 홍보야 네 계집 쫓기 하나 해볼 거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하버렸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꿈꾸렸다 오족파 대모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편들건 또 정정편 주르륵역과 삼피떡과 빙과증빛 생초 놓고 조락관이 우침초약 회가 저녁 공판 양편에다 흐려놓고 청단수단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 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지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비라리 녹두채 만난 작곡 주르르르 들어부 등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길기대로 오라 꾹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뜨거운데 쇠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복 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숨 가쁘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밥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뭐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건주가 한마디 시켜라
1: 아이고
0: 흥모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제수들어 권주가 어른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시선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서란 지구하고 온다던

일할 박속이 들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으로 내 집에 왔소. 반가를 알면 내 가면 여기 들어갈라요.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쓰겠다 버려라. 내가 당장 세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흥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 알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손형을 받던

0: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홍보야, 저 홍보에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금보가 가득 들었습니다. 홍보야, 그건 나 주라.
1: 아이고.
0: 형님 그렇잖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가 등짝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아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정녀로 새끼. 아 형님 그래 그거 다 놔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저거 저거 저거 빠졌으니 빨리.

누구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하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 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우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골세. 자이 부동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일백의 손을 점지하고 석승의 복을 빌어 물복일랑 흘러들고 구렁복은 세어들고 인복은 걸어들고 적재비복은 뛰어들고 쥐복은 숨어들지

거지 황금줄이라. 열문을 닫은 듯 여름문을 열어.

하루같이 점재할지 꿈자리 홍두 히쭉 웃고 해쭉 웃고 깜찍하고 망찍하고 가둥가둥 융측망측 그랑치 깨낀 기장왕은 달구지에 실어다 봉도장으로 그

0: 꽃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뻐.
1: 남색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이로구나.
3: 해체요.

0: 누군가는 천사의 언어라 칭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 음악의 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자라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1: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막 그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막 박수 치시고 막 좋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정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음악에 열광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들에게도 우리의 전통음악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근사한 공연장도 아닌 낯선 땅, 낯선 거리에서 말이죠.
3: 국악은 뭐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훨씬 재밌고 신명나고 흥이 너무 많은 그런 음악이라고.
4: 함께 같이 즐기면서 진짜 어깨춤도 나오면서 같이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0: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가 인기라지만 그동안 그들이 미처 몰랐던 진짜 우리의 소리, 진정한 한류를 전하고 싶습니다.

0: 쿠바에서 출발해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쿠바 땅을 밟게 된 국악 청춘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그 중에서도 1770년부터 형성된 프라도 거리입니다.
1: 이 낯선

일단 아이들의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 같죠? 막내 기현이가 우렁차게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꽹과리와 장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렇게 쿠바의 프라도 거리를 가득 메운 국악 청춘들의 첫 울림. 갈수록 장단은 신명을 더해가는데 어쩐지 주변의 반응은 서늘합니다.

0: 마더니 진원이가 본격적으로 관객 유혹에 나서보지만 쿠바인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1: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리도 많이 퍼져나가고 해서 이게 좀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퍼져만 나가버리니까 우리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음악적으로 일단 악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소리를 하려면은 일단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2: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0: 자고로 음악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도 무용지물. 그렇다면 열심히 추임새를 따라하던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꼬마 아가씨들도 그새 잊어버려나 봅니다. 언어 장벽으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없다면 화려한 퍼포먼스로 작전 변경. 청춘 신화위의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흥겹게 상무를 돌려보지만

0: 처음에 두 개는 안 되지, 짧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1: 천 개에서 해동은 대한민국 각색 각가정에 없을 순야 유력 도액을 불고 가자. 이제 뒷불 넘어갈 거야.
0: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1: 천 개에서 해동은 대한민국 각색 각가정에 없을 순야 유력 도액을 불고 가자. 이제 뒷불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0: 너무 짧나?
2: 아니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가사에 만날 여력이 없어서. 뭐 아니면 그걸 빼고 국거리를 하든지.
0: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입으로라도 맞춰보자.
2: 그러는 거 없을걸? 어렵나?
1: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2: 왜 신경쓰고 나오잖아요 밖에.
0: 내가 언제?
2: 이 표정이 그렇다.
3: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들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리고 또 힘들어서 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 있잖아요.
4: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바나 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는 법. 이 비가 그치면 무거워진 마음도 바짝 마르고 청춘 시나위의 도전도 다시 시작되겠죠?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2: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4: 지난 공연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지난 아쉬움을 맛봤던 청춘들은 보다 완벽한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2: 뭔가 더 확 트이고 건물도 예쁘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땅이 빨리 말라야 할 텐데. 아!
5: 잘 울리네요 여기도.
2: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5: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2: 진짜 이뻐요.
6: 너무 예뻐요.
2: 여기도 예뻐,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개가 많네.
4: 울림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광장은 일단 접수.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공연을 기획한 청춘 시나위. 때문에 쿠바의 숨은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익숙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음악 중 하나인 찬찬. 기타와 목소리 하나로 골목길을 흥겹게 만드는 거리 악사를 만나고 보니 이곳이 정말 쿠바라는 게 실감납니다.
2: 신기하고 제일 신나요. 흥이 막 살아오르는 느낌. 그냥 막 움직이게 되고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그지 않아, 맞지?
7: 흥이 많은 것 같아요.
2: 애기들이랑 사진 찍어도 팁 줘야 되나?
4: 거리 악사와의 흥겨운 만남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비

0: 명소인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쿠바의 상징이기도 하죠.
1: 그냥 거기에 유명한 그 말레꼰 해변에서 사랑과 하는 저의 모습이 좀 기대됩니다.
0: 물론 우리 국악 청춘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곳도 이곳 말레콘 해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1: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니까 막 너무 습하고 끄끄하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흩날리고 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0: 쿠바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쉽게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대참패. 제 아무리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쿠바인들이라지만 동양의 낯선 가락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2: 실망감도 없진 않아 있긴 한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모든 게.

0: 못하는데요. 낯선 언어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니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 하지만 소리꾼으로서 만족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1: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소리는 소리대로 안 들리고 또 악기 소리는 또 엄청 크고 하니까 이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 망했구나.
0: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시원치 않습니다.
2: 날씨도 되게 더워서 땀이 그냥 줄줄 흐르더라고요.
0: 기현이의 태평소 소리도 왠지 시원치 않습니다.
2: 날씨도 되게 더워서 땀이 그냥 줄줄 흐르더라고요. 흐르다 보니까 닦지 못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데 계속 눈으로 들어가고 눈도 못 뜨고 또 땀이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태평소 이렇게 서에 이제 물이 탁 들어가니까 소리 그냥 탁 안 나더라고요.
0: 앞 공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규가 나섰습니다.
3: 오,

0: 50년간 음악을 해온 프로 뮤지션들입니다.
1: 저한테는 되게 할아버지 뻘이시잖아요. 음악이 슬픈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울컥.
0: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땅 쿠바. 스페인 음악과 아프리카 선율이 어우러진 전통음악 소는 쿠바 음악의 근원이 됐고 지금도 쿠바인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1: 노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막 큰 동작을 하시지도 않고 막 오버를 해서 막 하시지도 않으시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음악 세계,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2: La tradición nuestra no se pierde, nosotros al contrario tratamos de que se mantenga y no se pierda nuestra identidad. Como los brasileños defienden su salsa, los puertorriqueños defienden su plena, los americanos el jazz. Entonces nosotros también tratamos de defender.

0: 모양입니다.
1: 박수 두 번 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리듬이구나. 그 사람들의 중요 박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원, 투, 쓰리, 발은 원, 투, 쓰리 가고 있는데 박수는 짝짝 하,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둘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타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리듬적인 거.
0: 단순한 스텝에 음악을 얹으니 경쾌한 춤 동작으로 변신하는데요. 춤이라면 걱정부터 앞섰던 기현이의 표정도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2: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음악이랑 춤이랑 흥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살사의 매력에 푹 빠진 청춘 시나위. 그런데 누군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허둥지둥 헤매는 두 발의 주인공은 진원입니다.
1: 이게 한국적인 리듬은 아니니까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다 이렇게 힐끔힐끔 봤는데 제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한번 볼까 했는데 다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0: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살사 소스처럼 여러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살사 댄스. 그래서 쿠바 사람들에게 있어 살사 댄스는 무료한 삶에 재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양념 같은 춤이죠. 쿠바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자유로운 영혼이 춤추는 느낌? 그냥 그 자유로움이 춤 안에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막 격식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다들 즐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춤인 것 같아요.

0: 하나에 흠뻑 젖었던 청춘 시나미가 또다시 판을 벌였습니다.
1: 성관마 호관정이라 요단항장 천리마로다 연왕은 오백병으로 죽었던 사갔으니 너를 산책을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근당을 아니 주랴 들거라.
0: 청춘 시나위의 마지막 전략이 통한 걸까요? 처음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진원이의 판소리에는 어깨춤을 덩실 추더니 꽹가리의 신명난 가락엔 온몸을 맡기는 쿠바인들. 한순간에 무대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1: 목이 아파요. 쿠바 그 현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 연습하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즐겨주셔가지고 연습이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려서 좀 저도 좀 흥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 위로 선뜻 나서는 쿠바인들.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가락이 그들과 통하나 봅니다.
1: 랑랑게게 겐지게게게 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흰색 티셔츠 입은 건강한 남자분이 엄청 멋있게 막

0: 다음 날 우리의 국악 청춘들은 새로운 관객을 찾아 또다시 길 위에 나섰는데요. 지난 밤의 흥취 때문인지 청춘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의 공연 장소는 아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날마다 헌책방이 열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오늘의 공연 장소는 아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날마다 헌책방이 열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아바나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1: 해보고 싶대.
0: 청춘 신화위에 관심을 보이는 거리의 악사들.
1: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0: 쿠바 미뇨의 우리의 가락을 얹습니다.
2: 네, 뭐 시작도 그냥 하나,

0: 주소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시르렁 실건
1: 내친 김에 판소리 한 자락도 뽑아봅니다.
0: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정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1: 어느새 몰려든 관객들도 국경을 뛰어넘은 두 음악의 조화를 즐기는 것 같죠?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알릴 차례. 꽹과리 소리가 높아질수록 쿠바인들의 춤사위에 열정이 더해지는데요. 아르마스 광장 가득 우리 소리를 향한 환호가 울려 퍼지고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2: 징을 치고 있다가 이제 꽹과리를 한번 갱 치는 순간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꽹과리를 뭐 한번 쳤는데 와! 뭐 이런 반응을 저도 처음 받아봐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1: 공연에 아쉬움과 속상함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아르마스 광장에 청춘들의 소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악 청춘들과 쿠바에서 나고 자란 청춘들의 신명난 놀이 한판. 음악이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천사의 언어이자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가요? 처음 듣는 가락에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음악의 힘을 찬양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실인가 봅니다.

빠른 리듬을 굉장히 일단 좋아하는 것 같고 흥도 많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0: 게임으로 이제 더 즐겁게 제가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은 아마 보는 사람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기 전에 제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즐거운 거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즐기는 음악 하고 싶죠.
1: 그냥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보여주는 음악도 좋지만은 이제 뭐든지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무대에 섰을 때도 관객석과 무대가 벽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우러지는 이런 음악을 저는 하고 싶어요.
2: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직 더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음악적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 쿠바인들처럼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고 틀을 한번 깨보고 싶은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변보 꼴담 궁대로는 간대 데리고 니 뭐로 차례 말아놔야 한다.
1: 그러면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꽤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

권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태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0: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1: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뛰어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옷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히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시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0: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1: 바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봅니다. 하나,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회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자,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더군다나
1: 시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